자,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지 한 구절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시편 27편 4절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잠언 8장 17절 말씀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2절. 아, 네,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말씀도 준비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7월 24일 금요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토요일, 주일, 일요일이다, 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매순간 매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씨앗 이미지 잘 확인하시고 또 말씀을 잘 읽으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복되게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잔잔한 물가에 또 나뭇잎이 착 보이는 그런 보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개운해지는 그런 말씀 씨앗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에 들한 오늘의 기도문. 자,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하루를 복되게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께서 일상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나는 경건의 훈련으로 또 경건의 일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전혀 선물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께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받아가서 짧게라도 읽고 또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키워드 잘 확인하시고 오타 없이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여러분께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지금 아마 지금 키워드가 공개가 됐을 텐데요. 자, 오늘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좀 패러디한 직장인송을 좀 전해드렸죠. 우리의 소원은 토일이다. 이 정성 다해서 토일, 토일이여 오라라는 그런 패러디송을 좀 전해드렸는데, 자,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바람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 계속 오늘의 키워드는 우리의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소원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를 정말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좀 나누고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소원이라고 정했어요. 네, 오늘 키워드 소원입니다. 소원. 네, 소원이라고 두 글자 담아서 네, 오늘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다 선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에요. 소원. 네, 소원. 이 두 글자 오늘의 키워드니까 오타 조심하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랑에 대한 1부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특별한 선곡 코너죠.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또 참여도 해주시고 찬양의 은혜도 나누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두 가지 선물 씨앗 그리고 오늘 기도문 소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모든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M하우스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면 좋겠습니다. Yeah.

네, M하우스였습니다. 내구조 예수를 더욱 사랑. 네, 오늘 사랑에 대한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네, 청주와 충주 그리고 충북 지역은 FM 104.7MHz로 대전 극동방송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대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사랑의 대란 1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매일 전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뭐 너무 이것에 이제 일상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거룩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섭취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말씀 씨앗 이미지 그리고 또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는데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색감이 참 예뻐요. 여러분께서 이 사진을 보면서 기분 좋은 또 말씀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열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도문 키워드가 오늘 소원입니다. 소원. 네, 샵 9330번 소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또 기도문도 잘 챙겨가시고 두 가지의 선물 빠짐없이 꼭 여러분께서 잘 받으시고 일상 가운데서 잘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자, 3538번님 씨앗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또 문자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자, 8457번님 또 일찌감치 또 문자를 주시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도 말씀 씨앗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712번님 또 인사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플로 참여하시는 1751번님 반갑고요. 자, 5615번님 씨앗 또 신청해 주시면서 통일, 아마 키워드를 통일로 생각하셨나봐요. 네, 오늘 키워드는 소원입니다. 2096번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어요. 우리 기도에 또 우리의 간구에 우리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원 씨앗 4050번님 같이 이렇게 한 문자에 보내셨는데 이러면 하나밖에 안 가죠. 그래서 네, 둘 다 받기 원하신다면 각각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755번님 우리의 소원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언하셨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예배면 좋겠고요.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3538번님 복음통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네, 오늘 키워드 소원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우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5236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좀 믿음의 좀 좋은 것들 있잖아요. 믿음의 좋은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신앙 계승, 세대 계승,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잘 지켜나가면 좋겠고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8457번님, 네, 3572번님께서 나의 소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양한 소원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죠. 다른 분은 안됩니다 라고 3013번님 고백해주셨고, 자, 0675번님께서 씨앗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라고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에 성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 막 너무 성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롭고 참되고 바르고 진리의 것에 성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9713번님 저의 소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평생 동안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 소원이 하늘에 닿아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천국 소망을 품고 평생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샬롬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9713번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네. 아, 너무 귀한 문자입니다. 아, 너무 막 감격적이네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9581번님 문자 주셨어요.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의 진심이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 전반부 가사에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겠죠. 자, 5776번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시원한 은혜로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자, 오늘 사랑의 때란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625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의 소원은요, 누군가에게 제가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내가 되는 것, 우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 내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의 기도 응답이 내가 되는 것, 네.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고 꿈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소원입니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소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의 뜨란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또 오늘 진행되죠. 우당탕탕 선곡 대작전 진행이 되는데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키워드이기도 하죠. 소원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그죠.

0: 네, 썸머 스페셜 기간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찬양들을 선곡해서 들려드립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자, 이 시간은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을 추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분위기가 다소 왁자지껄하고 또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의 멤버분들 저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 거리를 찬양으로 밝혀주시고 계시는 거리 찬양 사역자 우리 추화평 목사님 함께하고요.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에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거대 비둘기 우리 남지구 PD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계실까요? 우리 네. 목사님께서 어떻게 좀 그 더위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 새벽에 자주 깨긴 하는데 네. 그래도 오늘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기대하면서
0: 아, 이 코너를 어떻게 좀 참여하시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2: 매주 네. 기대가 됩니다.
0: 아, 매주 기대가.
2: 특히 오늘 주제가.
0: 오늘 주제가.
2: 네.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0: 그리고 이 주제를 뭐, 좀 조심스럽지만 극동방송에서 지금껏 다룬 적이 과연 있을까?
2: 처음입니다.
0: 네. 제가 생각해도 이런 주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우리 남지구 PD.
1: 네.
0: 저와는 뭐 자주 만나고 있지만.
1: 네, 그럼요.
0: 이 코너에 대한 어떤 임하는 자세 어떻습니까? 뭐.
1: 아, 매주 정말 성실히 곡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엔 유독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아, 이번엔 좀 네. 유독 어려웠다.
1: 유독 좀 어려워서 제
0: 머리를 좀 맞댔다고.
1: 네, 맞습니다. 제 아내와 머리를 맞대서 지금 네. 가져왔습니다.
0: 아,
1: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벌써 약간 웃음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실 거거든요. 자, 저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각자 두 곡씩을 선곡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곡을 다 들을 수는 없고 각자 먼저 한 곡씩을 들려드릴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의 투표를 거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사람에게 나머지 한 곡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바로 부부싸움을 하셨다면 이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셨다면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는 주제거든요. 일단은 두 분께 여쭤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추화평 목사님께서 고르신 거거든요.
1: 네.
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일단은 이 주제를 네. 많은 주제 중에서 좀 정하셨습니다.
2: 맞습니다.
0: 그리고 나서 어떤 좀 마음이 드셨는지 계속해서 이 주제를 생각하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2: 네. 아, 골라놓고 후회했어요.
0: 왜?
2: 너무 어렵더라고요.
0: 아하.
2: 그래서 한번 사모랑 한번 다투고 생각해볼까?
0: 한번 다투고 네. 다퉈봐야 되나?
2: 그래야 될까까지 생각했는데
0: 네. 아, 그렇게까지는
1: 직접 실천해보고 이제 가져오신 거군요.
0: 굉장하신데요.
1: 네. 와우.
0: 이 주제를 위해서 한번 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2: 네.
0: 하실 정도로.
2: 아, 과연 뭘 들어야 될까? 네, 어떤 네. 찬양을 들어야 될까?
0: 아, 일단 엄밀히 말하면 사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찬양을 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나의 어떤 노기가 이미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정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좀 부정적인 것에 좀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바로 택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2: 맞습니다.
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아름다운 화평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안고 저희가 찬양을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우리 남지구 PD는 아까 뭐 잠시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1: 네. 네.
0: 근데 제 아내랑 또 의논을 하셨어요.
1: 네, 직접 의논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살짝 TMI를 드리자면
0: 예.
1: 그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 날에 살짝 냉전이 있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전 직접 실천하고 왔습니다.
0: 아, 실천. 아,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 다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가긴 하지만 각자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좀 푸는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추화평 목사님 어떻습니까? 네.
2: 일단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0: 네.

0: 사가지고 와서 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1: 아, 아이스크림이요?
0: 네. 네. 그래서 먹자 일단.
1: 아, 아이스크림. 이게 좀 더 뭔가 큰 좋아하는 것에 기대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좀 그 예를 들어서 좀 더 큰 뭐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0: 돈이 많이 들죠.
1: 뭐 약간 뭔가 다행 괜히 다행이다 생각 들기도 하고. 네네. 아이스크림 사가 그 다음은요? 네.
0: 일단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네. 일단은 우리가 그때 다툴 수밖에 없었던 네. 얘기들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봐요.
1: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0: 네. 네. 일단 릴렉스 시키는 거죠. 아. 그래, 그래서 좀 흥분이 올라오고 네. 이성을 잃었던 상태에서 되돌아와서 네. 이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네. 풀자라는 아하.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1: 아, 우리 남지구 PD 어떻습니까?
2: 네. 시작은 같았으나 약간 끝은 다를 것 같습니다.
1: 네. 아, 시작은 아이스크림으로요?
2: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 약간 네. 좀 설탕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하나
1: 당도 높은 것으로
2: 살짝 네. 들고 갑니다.
1: 아, 네. 네.
2: 그래서 일단 그걸 먹고 아이를 재운 다음에 예. 하나씩 이제 먼저 미안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아하, 일단 미안해는 깔고 가는군요.
2: 내가 미안해. 하면 네. 이제 안 해도 나도 미안해.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 약간 다행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내가 미안해. 네. 그러면 이제 좀 뭐가 미안한데 나오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글쎄 잠깐만
0: 알면서 그랬어.
1: 그런데 나오고 근데 또 뭐가 미안한데 했을 때 이게 미안해라고 하면 또 이제 그 개운하지가 않거든요.
2: 그럼요.
1: 알면서 저, 그랬어?
2: 살짝 자랑을 하자면 저희 아내는 네. 미안해하면은 네. 미안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럼 그 뒤에 서로 자신이 잘못한 걸 먼저 말해요.
1: 아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네. 네.
2: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1: 저는 미안해를 좀 과하게 하긴 하죠. 이제 과거에. 요즘에는 아내가 과거만큼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과거만큼 미안해하지 않아서. 근데 저는 과거에 이제 아내가 이제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제가 넙죽 엎드렸죠. 이제 철저하게 낮아져서 거의 바닥처럼 이제 미안해. 거의 미안합니다. 약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이 수준으로 갔었죠.
2: 거의 절을 하신 거군요.
1: 거의 그랬었죠. 요즘에는 그 정도가 아니어서 좀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써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유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 네. 바로 네, 저희 성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하나씩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찬양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 방송가족분들께서는 찬양을 하나씩 좀 잘 들으시고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곡이 정말 좋은 것 같다 라고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셨다가 그 곡을 이제 여러분께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곡들도 다 야심차게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2: 네, 와, 그럼요.
1: 두 번째 곡을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정말.
2: 오늘은 꼭 제가 소개하고 네. 싶습니다. 저만 지금 두 번째 곡을 네. 소개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1: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뭐 재연절이었지만, 지난주엔 제가 조금은 제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아서 오늘은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해 볼게요. 오늘 또 룰렛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장찬이, 남지구, 추하평. 네, 이 세 명 중에서, 자, 가장 먼저 할 사람 선택합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과연 누가 될지? 자, 좀만 더! 드디어 제가 항상 세 번째였는데, 장찬이가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순서 정합니다. 두 번째 순서. 자, 두 번째 순서. 과연 누굴까요? 자, 남지구 추합형 남지구
2: 저 3주 연속 두 번째네요 저는.
1: 근데 두 번째가 좀 부럽긴 해요. 첫 번째 순서가 되니까 좀 두 번째가 부럽긴 한데
2: 안정적입니다.
1: 자, 하나씩 네.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항복함으로 승리해 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복함으로 승리해. 이 곡이 마커스 찬양이거든요.
2: 네.
1: 제 마커스 앨범의 뭐 그냥 비교적 최근의 찬양인데 이 곡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곡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앞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 손 들 때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에서 아론과 훌 해가지고 이제 팔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떠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곡인데 팔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죠. 팔을 올리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를 한다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주제의 어떤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것

0: 자, 부부싸움에도 우리가 좀 대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뭐 배우자에게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자존심 세워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바득바득 애를 쓰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내가 먼저 지고 내가 먼저 항복함으로 먼저 항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1: 뭔가 아까 그 부부싸움 해결 방법에서 납작 엎드린다는 네. 과거의 모습을 여기 대입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0: 아내가 만약에 듣고 있다면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먼저 항복하겠다. 철저하게 항복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항복함으로 승리해. 네. 그래서 넓적 먼저 엎드리고 미안한 먼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식이 이 부부싸움에서 좀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찬양을 뭐 찾아서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보는 거죠. 제목만 딱 보면 아 그래 맞아 항복함으로 승리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찬양인지
1: 기대가 됩니다.
0: 자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부부싸움을 하셨다면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곡한 곡입니다. 항복함으로 승리해 함께 들어보시죠.

0: 아멘. 아,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항복함으로 승리해.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부부싸움에 있어서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 그런 아름다운, 네, 교훈이 담겨 있는 찬양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추합형 목사님.
1: 네. 부부싸움 시작하자마자.

0: 맞아 손이 자동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네. 이 찬양 듣기도 전에? 네? 아 그래요? 부부싸움 시작하기도 전에? 아, 아 그건 너무 좋죠. 네. 아 우리 남지구 PD 어떻게 들었을까요?
2: 아 뭐 물론 저도 목사님과 동일한 의견이 있지만 네. 아 그래도 뭔가 미안함의 항복을 먼저 선언하고 나아간다기엔 너무 신나지 않았나.
1: 아 그래요?
2: 약간 미안함을 이렇게 티내기 보다 좀 너무 신나지 않았나.
0: 아, 네. 아.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네. 놀리는 네. 듯한.
1: 아니 근데
2: 아 미안해.
1: 아니 아 미안해 아니죠.
0: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분께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을 아 화해하고자 하는 이제 내가 미안하다는 어떤 의사 표명을 하기에 있어서 마음의 동기부여가 좀 돼야 되잖아요. 아 이제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화해 현장 가운데 이 곡을 튼다라는 게 아닙니다.
2: 아 그럼요.
0: 자 우리 함께 이 곡을 들어볼까? 이 곡 함께 들어보자. 자 누가 먼저 항복할까? 이게 아니라 이 곡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항복해. 근데 약간 이렇게 씁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해를 좀 아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할 때 마음이 씁쓸하거든요. 왜냐면 나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을 했다 하지만 나도 뭔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상처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마음에 좀 어느 정도 좀 생채기가 났을 텐데 그때 씁쓸하지만 내가 그래 하면서 미안해 이게 아니라 뭔가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 환희 와 이게 승리자다 먼저 화해를 건넬 수 있고 먼저 용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승리자다 아 너무 기쁘다 아 이런 거죠
2: 스스로를 미안해 삼는 것도 조금은 있군요
0: 그러니까 그 씁쓸함이 아니라 나는 기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건넬 수 있는 아, 그런 알리야. 모습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2: 맞습니다
0: 아, 생각을 해봅니다
2: 맞습니다
0: 아, 얘기가 좀 점점 길어져요 어,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구구절절 네. 자, 두 번째 순서 우리 남지구 PD입니다 과연 네. 어떤 곡인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2: 어, 두렵군요
0: 저는 아마 어떤 곡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자 제가 가져온 곡 살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곡 부부싸움 후에 시점은 후회입니다
0: 후에?
2: 네 부부싸움 후에 들을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 가져왔습니다.
0: 아 근데 저는 어떤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네. 배우자가 마귀라는 게 아니잖아요.
2: 아 그럼요, 당연하죠.
0: 아, 이렇게 우리의 네. 어떤 부부의 화목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정확합니다. 마귀들과 나는 철저하게 싸우고 나아갈
2: 맞습니다.
0: 것이다.
2: 아, 네.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같이 힘써 물리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져왔죠.
0: 아 어떻습니까, 우리 그 목사님께서
3: 아,
0: 생각하시
3: 저도 이 얘기를 아, 아내한테 해본 네.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끝까지 제가 마귀라 하더라고요. 아,
0: 그렇죠. 저도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은 알지만 그런 마음은 알지만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막 이제 뭐 그 흥분하고 네. 분이 막 쌓였을 때 이 곡 네. 제목을 딱 봤을 때 과연 마귀의 대상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2: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부싸움 후회라고.
0: 후회.
2: 네. 그리고 오해할 후회도. 오해할 점이 있는데 사실 이 곡 제 아내가 골랐습니다. 이 점 제가 참고해야 될 부분 세 가지입니다.
0: 그, 굳이 네. 얘기 안 해도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더욱더 아, 이 곡이 정말 그 삶에 있어서 또 부부 사이에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브리즈 임팩트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어떤 곡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0: 일단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1: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까 제곡이 너무 신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점프 점프도 나오던데요.
2: 네, 부흥해 하시더라고요.
0: 네. 점프 점프.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우리 남지구 PD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아 일단 네. 제가 하는 음원은 이게 아니고요.
0: 아 그래요?
1: 제가 하는 음원은 이게 아니고요.
0: 아 이것보다 좀 더 수위가 낮은 곡이 있는 건가요?
1: 살짝 낮은 곡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1: 저도 나와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0: 아 그렇군요.
1: 아무튼
0: 아 다른 곡이었나요?
1: 촬영팀은 맞는 거 맞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마귀들과 싸울지라.
1: 네.
0: 어, 이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습니까?
1: 네. 아 물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0: 예.
1: 부부싸움 후에 함께 찬양하는 곡입니다.
0: 함께 찬양.
1: 부부싸움 후에 함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가 함께
0: 아, 화해
1: 이기자.
0: 후에 듣는 찬양이에요.
1: 그럼요.
0: 아, 화해하고 난 다음에
1: 그럼요.
0: 앞으로는 이런 우린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지지 말자.
1: 것이다. 맞습니다.
0: 아, 그런 의미였고. 근데 굉장히 좀 응원이 될 만한 좀 그 문자가 도착했어요.
1: 네.
0: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아전요라는 분께서 오늘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든든한 동역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아군이 왔습니다. 아마 저랑 같은 마음으로 선곡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3013번님도
1: 할렐루야!
0: 마귀들과 싸울지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방송가족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아까 추하표 목사님과 제가 우려했던 공삼 이후에 뭔가 이 곡의 제목을 봤을 때 이 사단의 어떤 대상이 자칫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006번님께서도 우리 남지구 PD님 역시 최고입니다. 파이팅이라고.
1: 파이팅!
0: 지금 남지구 PD님 너무 신난 것 같은데요. 하고 6802번님.
1: 자중하겠습니다. 네.
0: 자 아무튼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마음을 어떤 곡이 좋은지 잘 간직하셨다가 투표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곡을 잊으실까봐 좀 다시 말씀드리면 항복함으로 승리해. 항복함으로 승리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복하는 것이 승자입니다.
1: 아멘.
0: 우리가 씁쓸한 마음으로 미안해가 아니라 승리자의 그 어마어마한 그 기백과 배짱으로 그 환희 가운데서 미안해라고 외치는 그 짜릿함. 우리가 경험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네, 두 번째 곡은 마귀들과 싸울지랍니다. 네.
0: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목이 너무 강렬해요.
2: 이게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좋은 곡이긴 하지만
0: 네.
2: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 계속해서.
2: 네.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0: 아, 네.
2: 한 저희 사모가 한번 저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0: 예.
2: 그게 무엇이었냐면 마귀도 억울하다.
0: 아, 그래요?
2: 네. 네. 문제는 본인이 직시해야지. 너무 마귀 탈만 하지 마.
0: 모든 것이 사실 영적 전쟁으로만 여기고 이게 마귀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약간 핑계를 대는 것일 수 있다. 불의한 것을. 불의한 내 자신을 좀 핑계대는 것일 수도 있다.
2: 네.
0: 내가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나는 당신에게. 난 당신에게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내 생각 이상으로 너가 훨씬 더 거룩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2: 그렇죠.
1: 저희 선곡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네요.
0: 몰아가는 게 아니라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제 별개로
1: 아, 그렇죠. 네.
0: 스스로가 너무 마귀 핑계를 대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또 스스로 그냥 위안에 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1: 맞습니다.
0: 것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이제 추하평 목사님 어떤 찬양을 선곡하셨는지 네. 굉장히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거든요.
2: 일주일 동안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화해나 그런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선곡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딱 떠올랐던 생각이 뭐였냐면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그렇게 서약을 했고 언약을 맺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싸우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나 그런 나오는 도출이 다르다는 거죠.
0: 다르다, 네.
2: 안 맞다.
0: 네. 안 맞다. 네. 아,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그 갈등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부싸움 이후에 들어야 될 찬양이 뭘까 고민

0: 하다가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를 네네.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곡이면 아하. 좋지 않을까 네네. 해서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이슈가 이슈아에게.
1: 어, 굉장히 어. 제목부터 좀 어렵네요.
0: 예.
1: 네.
2: 그러니까 물론 한국
3: 효과로도 많이 듣는
1: 네. 이제 아 근데 편성이죠. 실제로 이제 워낙 그 이 곡이 나오고 나서 많이 불렸죠. 많이 불렸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뭐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떤 제목인지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을 못 하셨군요.
0: 네, 이거는 네. 제가
1: 이슈가 이슈아에게 이야기하는 고백이다.
0: 그렇죠.라고
1: 이제 네. 나의 반쪽에게
0: 결혼을 네.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 아담이 그쵸, 그쵸. 네. 하와를 향해서 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들어 줬을 때 네. 했던 고백의 그쵸. 찬양.
1: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이제 풀어낸 네. 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보규 씨의 곡입니다. 이슈가 이슈아에게.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좀 굉장히 저도 좀 감동을 받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축가로 들었던 뭐 결혼식 현장 가운데서 축가로 들었다든지, 혹은 신혼 시절이나 혹은 결혼을 앞두고 서로가 이제 아름답게 이제 그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우리가 들었거나 좀 그런 찬양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갈등을 또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찬양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진리라는 찬양이 이제 저희 축가였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곡을 축가로 이제 들었었는데 그 곡을 들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여 항복함으로 승리해. 이 찬양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 마귀들과 싸울지라 기억해 주십시오.
1: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3: 싸울지라.
1: 자, 그러면 우리 네, 추하평 목사님께서 선곡해 오신 곡입니다. 이슈가 이슈아에게 김보규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왜 안 나올까요? 네. 아, 나오네요.

0: 네, 이슈가 이슈에게 김보규의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아, 네, 우리 남지규 PD. 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아, 참, 이 찬양 저랑 아내가 정말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0: 예, 예, 그쵸, 그쵸, 네.
1: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아, 우리 결혼할 땐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결혼 초반에는 어떤 짓을 해도 상대방을 다 용서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런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더 그렇게 앞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때가 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0: 네, 목이 네. 멜 정도로. 네.
1: 지금 막 네. 푹 받쳤습니다.
0: 네. 아, 근데 목사님 오늘 그냥 목사님 1등 하세요, 오늘.
1: 네.
0: 아, 목사님 1등 하세요. 저희 너무 무색해지네요.
1: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0: 뭐 지금 이 항복함으로 승리해. 뭐, 마귀들과 싸우자. 뭐, 아이,
2: 항복 하세요.
0: 다 그냥, 에이.
1: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네.
0: 근데, 목사님, 근데 저는,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맞습니다. 들으면서,
3: 맞습니다.
0: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선택한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 애써도 부족할 텐데, 이 곡을 들으면서, 근데 뭐 굳이 좀 따져보자면 이제 끝나고 들어도 너무 좋겠지만 끝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너무 좋겠지만 싸우기 전에 이 찬양 계속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더 애쓰는 부부에 있어서 서운한 것만 계속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잘하고 있는 것들, 그 배우자가 이미 충실히 가정을 위해 또 배우자를 위해 하고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그게 그 당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짝이다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 살아가면서 더욱 할 수 있는 한 양보하고 할 수 있는 한 져주면서 또 져주면서 항복하면서
1: 특정 단어가 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0: 아, 싸우지 맙시다, 정말. 네. 부부 싸움 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 더 애쓰고.
3: 그렇죠.
0: 그렇죠. 에, 양보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정말.
3: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에,
0: 너무, 곡 너무 좋네요. 아, 너무 미안한 마음도 떠올라요, 막.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방송가족분들 이제 투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6045님께서 저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1: 할렐루야
0: 투표합니다. 이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너무 이거는

0: 우리 최화평 목사 이거 너무 낭만적이다. 네. 부부싸움에 얻었는데 그 날카로운 분위기를
1: 이건 현실이다.
0: 다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2: 배우자를 마기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0: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그래, 그럼요, 의미인지 아니까.
1: 그럼요.
0: 근데 그 정도의 따뜻한 곡으로는 우리 치솟은 어떤 치솟은 그 정서를 달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 저희 방금 들어온 문자입니다. 4006번님께서 장피디님 약하시네요. 아. 라고.
0: 제가 오늘 좀 밀리나요? 항복함으로 승리해가 밀릴 줄이야.
1: 밀릴 줄은 제 생각을 못했는데.
0: 자, 지금부터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부부싸움 하기 전이 아니고요. 부부싸움을 하셨다면 이미 부부싸움 원치 않지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찬양을 들으면 좋을지 여러분께서 이 세 곡 중에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곡들도 많겠지만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 이후에 찬양을 들으면 다 좋겠지만 굳이 세상에 세 곡밖에 없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곡밖에 없어. 첫 번째 곡이 1번입니다. 1번. 네, 숫자로만 해주세요. 이번에 숫자로 1, 2, 3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숫자로 항복함으로 승리해 1번입니다. 여러분 항복하고 미안하다 할 때 그 기쁨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자, 2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부부의 어떤 화목함을 깨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슈가 이샤에게 네, 좀 어렵네요 이슈가 이샤에게 네 이 세 곡 중에서 부부싸움 만약에 했다면 하기 원치 않지만 했다면 어떤 곡을 들을지 1, 2, 3 아라비아 숫자로 네 1, 2, 3 중에 하나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1번이요 이러면 제가 검색할 때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1, 2, 3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기다리면서 자 찬양 어떤 찬양 들어야 될까요? 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찬양이 이 곡이 있어요. 옹기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네, 이 찬양 나눌 동안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투표 기다리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0: 네, 홍기장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네. 근데 이 찬양이 나가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할 텐데.
1: 아멘, 아멘.
0: 우리가 왜 더 싸우고 뭐 그렇게 할 것이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투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부부싸움을 했다면 이 찬양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부부싸움 이후에 나는 이 찬양을 듣도록,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주제입니다. 1번, 2번, 3번. 오늘 1번은 항복함으로 승리해.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너무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항복함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1: 그럼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0: 그럼요. 우리가 네. 정말 그 상대 배우자를 향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2: 맞습니다.
0: 지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지는 싸움입니다.
1: 맞습니다.
0: 지는 팔씨는 마시죠. 지는 팔씨는.
1: 네.
0: 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서로 서로가 더 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이기려고 했구나. 반성하자. 지기 위해 노력해야지. 오늘은 내가 먼저 져야겠다. 항복함으로 승리해. 자, 두 번째 곡이 바로 마귀들과 싸울지라였습니다. 네. 남지구 PD였고요. 세 번째 찬양 이슈가 이슈아에게. 아마 이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제목이 너무 좀 어렵고
2: 계속 그 말씀하시네.
0: 굳이 흠을 잡아보자면
1: 제 선곡에만 부가 설명이 없습니다.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있는데
0: 아니요. 너무 강렬하니까. 자, 그래서 3번에 한 표요. 3572번님도 문자 주셨고 3번이 초반부에 많았습니다. 초반부에. 네. 자, 그리고 0360번님께서 와, 세 번째 곡 처음 듣는 찬양인데 너무 좋네요. 하지만 저는 1번 하겠습니다. 활기찬 곡 싸움 후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의 아버지께서는 4006번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남지구 PD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네. 2번. 나는 2번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 0995번님. 장 PD님 파이팅. 1번. 저는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고요. 오늘은 1번입니다. 3013번님. 1번에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1번이 뭐 그렇게 막 그 다득혀는 아닌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좀 도와주십시오. 1번이 좋았다면 좀 투표 좀 해주시고. 네. 아, 그리고 8157번님 문자 우리 지구씨 좀 소개해 주시죠.
3: 아, 그럼에도 2번 인정합니다. 소리를 올리며 부부싸움을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겼음을 인정합니다.
0: 네네.
3: 남겨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2번 또 7597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3538번님의 문자가 굉장히 좀 공감되는 문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 후에는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네. 찬양을 부르면서 용서해야겠죠?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수를 한번 볼게요. 아, 지금 4623번님 문자까지 좀 소개해보죠. 우리 지구씨.
3: 네. 네, 지금 들어왔는데요. 앞 내용은 모르겠지만 남편과 싸웠다면 전 무조건 마귀들과 싸울지라입니다. 수요일에는 고3 아들, 남편, 초등학교 딸이 순서대로 속을 긁어놓고 나가더라고요. 오전에 수요 예배 나가서 치유받고 왔습니다. 사단의 공격 맞지요? 저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군요.
0: 방송가족분들께서 정말 이 그 지구씨가 선곡한 의미를 잘 헤아려 주신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정확히 네. 파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추하평 목사님께서 어떻게서든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목사님께서 어떻게서든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그런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방송가족분 오해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좀 저는 약간 좀 지구시 편으로

0: 아, 지금 1번이, 근데 우리 투표가 그렇게 막,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기대하는 것만큼 투표가 막 수십 명씩 하는 투표가 아니라, 1번 투표하신 분 9분입니다. 9분. 자, 3번! 8분. 8분입니다. 참여한 분 8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2번 볼까요? 2번!
1: 아, 2번! 아우, 할렐루야.
0: 아, 2번이 11분. 11분입니다. 아하. 야, 이거 예상 바뀌네요. 네. 저는 그래도 이제 마개들과 싸울 지역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우리 남진구 PD가 한 번도 두 번째 곡을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맞습니다. 것에 방송가족분들께서 많이 좀 긍혈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자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1: 네. 아, 일단 제가 가져온 이 선곡의 뜻을 깊이 네, 헤아려 잘 주셔서 들었고요. 너무 네, 소감, 감사드리고요.
0: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소감 참 귀한 소감이었어요. 아,
1: 네 그럼요.
0: 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두 번째 곡을 빨리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두 번째로 가져온 거 이번에는 주제를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0: 사랑으로.
1: 네, 그래서 위클레시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를 가져왔는데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포용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네. 그런 의미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라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싸울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며 사랑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선곡을 해왔습니다. 아. 두 번째는 좀 따스한 곡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신데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참여하신 분도 이제 두 분이 2번 하셨고 한 분이 1번.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연인 3번. 아이디부터가 너무 이제 아름답습니다. 3번 하면서 진정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더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귀들과 싸우자. 진정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1: 진통제입니다.
0: 네, 진통제가 필요했습니다. 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2: 마귀를 때려잡았대.
0: 네, 그렇습니다. 자, 쐐기를 박아주셨습니다. 6995번님께서 2번. 네. 2번이 아주 치고 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 남지구 PD가 추천하는 곡입니다. 위클레시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할 텐데 우리 추하평 목사님 두 번째 곡으로 어떤 곡 좀 선곡해 오셨을까요?
2: 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0: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2: 네, 맞습니다.
0: 듣기 원하네
2: 네.
0: 네. 진정제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약간 진정제 아닙니까?
1: 약간 수면제 아닙니까?
0: 아, 수면제. 자고 일어나면 정서가 좀 바뀔
2: 수 한복이죠. 한복입니다. 네. 아,
0: 그렇군요. 네.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그런 고백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감정적으로만 쏟아붓고
0: 맞아요, 맞아요.
2: 싸움으로 풀 것이 아니라
0: 네네.
2: 아 진짜 정말 진심으로 당신한테 마음이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좀 내보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 곡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0: 정말 너무 좋았으나 안타깝게도 이 곡은 소개되지는 이제 들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다 이제 곡 링크는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늘 소개했던 찬양들 좀 리스트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샵 9330번으로 코너 제목이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당탕탕이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찬양들 리스트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당탕탕 샵 9330번 다문 오시면 장문 100원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뻔한 선곡은 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자라는 찬양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두 번째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쩌겠니? 약간 이런 마음이 좀
1: 아쉽지 마.
0: 아유 어떻게 우리가 뭐 여기서 더 나가면 뭐 하겠니?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자. 아픔 있지만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자. 이거는 먼저 내가 듣고 그래서 내가 먼저 화해 건네고. 우리 함께 들을래?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자 이런 곡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당탕탕이라고
1: 바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0: 네,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지구 PD가 이제 두 번째로 선곡한 찬양 전해드리면서 1부 인사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시 13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아무튼 오늘도 수고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아풍 목사님은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사역 일정 관계로 참여를 좀 못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어요. 네, 특별 게스트를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정말 모시기 가장 어려운 분을 좀 모셨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다음 주 게스트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0: 네, 사랑의 뜨란 뿐 아니라 극동방송에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거대 비둘기 우리 남지구 PD 그리고 대전의 거리를 찬양으로 밝히는 거리 찬양 사역자 추하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남지구 PD님 고생 많으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방송 키워드 네, 소원입니다. 소원.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소원, 네, 소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네,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뭐 씨앗 네, 그리고 소원입니다. 자, 위클리시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 함께 나누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이어갈게요. 마음.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드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언제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진리고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사랑했더란 2부 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2부를 좀 다소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서둘러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이 있어요. 그 신청 찬양들 틈틈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듣기를 원하시는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네,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소원입니다. 소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 소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또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경구절 네 구절을 좀 엄선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씨앗 이미지에 좀 담았어요.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8840번님께서 저는 지금 치료차 부종치료 중 치료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몇몇 분들께서 지금 아픔 가운데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간절한 바람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좀 문자로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또 이 찬양을 좀 선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텐트메이커스의 찬양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양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도 상처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수나의 치료자 텐트메이커스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사랑에 뜨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대전과 충남 지역 FM 93.3MHz 그리고 청주와 충주 그리고 충북 지역은 FM 104.7MHz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가 네, 소원이죠. 소원. 네, 기도문밖에 원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네,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 찬양 있으신 분들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제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앞서 1부 시간에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진행이 됐는데 소개해드렸던 3곡, 뭐 정확하게 4곡이죠. 4곡과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6곡 그 곡 리스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샵 9330번으로 우당탕탕 하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457번님 문자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 씨앗으로 이 하루가 걷는 길마다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시면서 찬양 신청합니다. 강찬 목사님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곡을 틀어드린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강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지금은 좀 컸지만 어렸을 때 녹음했던 그 버전과 함께 강찬 목사님의 곡까지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주와 동행하는 자 주도 기뻐하는 자 주와 경계한 자 복이 있도다. 사람 모두 손에 사람 알게 하주 주와 함께 하시니 그 삶을 잡고

네, 강찬 목사님의 곡이었습니다.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들 함께 나누면서 이제 방송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0995번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찬양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찬양 더 신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자 2590번님께서 이모랑 교회에서 기도하고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이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이 찬양 좀 틀고 갈게요. 네, 방송 최대한 좀 알차게 좀 쓰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합니다. 이 찬양 듣고 싶네요. 사랑의 빛을 비추는 방송 감사합니다. 2417번님도 문자 주셨고 또 우리 저의 파트너죠. 박은영 집사님께서도 남편과 전라도 장흥 시댁 왔다가 사랑이들한 청취하고 계시다고 여름꽃 배롱나무가 너무 예쁘게 사방으로 피어 있습니다. 예수의 길 남편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어떤 곡을 마무리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소원입니다. 소원.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신다면 소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 오늘 씨앗 말씀 또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다음주 월요일 특별한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특별한 또 기획을 했어요. 시대별로 찬양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들으시면서 추억도 한번 떠올려보시고 은혜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흐르고 있는 찬양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찬양 이어질 텐데 그 곡은 여러분께서 어떤 곡이 나올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정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함께 클래식이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세종 예술의 전당에서 교과서 음악여행을 개최합니다. 책장 넘어 들려오는 우리의 멜로디라는 주제로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함께 클래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중앙아트 청주 선교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아트 청주 선교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 속에서 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16살, 16세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52년 동안, 자그마치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정말 화려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우시아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계획하는 일, 그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많은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죠. 근데 16절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면서요? 강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시아 왕의 결국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지금까지는 뭐 화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절망적인 위기를 만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이 내용을,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려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아무리 뭐 잘 나가고 뭐 인기가 어떻고 뭐 아무리 칭찬받고 뭐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아무리 얼굴 이쁘게 생기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가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 아닌가,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제 끝이다. 왜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이사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내가 조금 잘 나가다 보면은, 조금 교만해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했습니다. 재앙이 내게 닥쳤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사실이,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화로다.

0: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혹시라도 어떤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거짓된 자아,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정말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삶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했더라도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변화가, 이사야가 경험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8절에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회복을 그분 안에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사야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또 현대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치유함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들이, 회복이, 치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보게 된 겁니다. 언제요? 잘 나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망하게 된 그때,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그때,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 내려가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해외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연대에 나섭니다. 교회협은 어제 23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9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등에서 WCC와 공동으로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북교회가 처음 마주 앉았던 1986년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를 비롯한 세계 신학자들이 참석해 DMZ 평화순례와 포럼을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또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교계 차원의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현지 의료와 심리 지원 사역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대규모 대각성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목회자 자질 향상을 다짐합니다. 전국신학대학교 학생연합 캐츠는 어제 23일 다음 달 17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혁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캐츠 대표 최영선 목사는 신학생 시기부터 정직과 다음 세대 현장 봉사, 재난구호 섬김이라는 3대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로는 2023년 미국 에즈버리 부흥을 이끈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 총장이 나서며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목회자 자기 반성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선교단체인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현지에 구금돼 재판을 앞둔 한국인 선교사의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작용이 나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어린이전도협회 CEF를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부기구 명단 371번에 등재하고 현지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자금 송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하바롭스크에서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체포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둔 33년 사역 경력의 박태현 선교사가 불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의 거주지 등록 위반 혐의 3건을 합산하면 최대 1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선교사 석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정환 어린이전도협회 해외사역부장은 같은 국제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의혹이 이번 사건과 연결돼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교단과 선교단체의 법률 지원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교계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연합 한다연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 대한교육기관법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담긴 사회통념이나 정치적 편향성 같은 모호한 기준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져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교육기관이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품으며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온 만큼 국가가 획일적인 통제를 거두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0: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과의 교제를 꺼리는 경향이 최근 조사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신앙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기독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응답자의 43%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9%는 종교 활동 강요 등을 이유로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목회자들과 종교사회학자들은 기독 청년 감소와 성비 불균형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숨기기보다 분명히 밝히되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소통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청암교회 등 일부 교회는 해마다 청년부 교육을 통해 비기독교인과의 교제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갈등을 미리 짚고 자녀 신앙 교육과 제사, 헌금 등 구체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충남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에피비스 신앙 칼럼.
2: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쉼의 날이라기보다는 기쁨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주간의 노동을 마친 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감사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며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고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의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생활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말씀 묵상이 기쁨이 됩니다.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혹시 씨앗은 왜 어두운 흙 속으로 들어가야만 싹을 틔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씨앗에게 흙은 끝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빛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씨앗은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껍질이 깨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죠.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흙 속을 지나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9330,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곳에 샵 9330을 입력을 하시고 연락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 또는 무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찬양 듣고 와서 기도할 텐데요.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죠.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바리톤 김성결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왔고요.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또 부모님, 또 이 경제적인 것들,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고민이 있으시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오늘은 구세군 청주교회 장재흥 사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사관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구세군 청주교회를 섬기는 장재흥 사관입니다. 구세군 사관인데 특별히 그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자,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 맡고 계시면서 이제 사역들도 많으시고 이번에 또 그 8월 9일 날 또 이번에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예배도 드리시죠. 그렇죠? 네. 네. 그 얘기 잠깐 해 주시죠.
1: 예, 서문교회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네. 2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되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뭐 지역별로 뭐 대전, 천안, 청주, 충주 다 이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아마 대부분이 다 8월 9일 주일에 네. 드리게 되실 것 같고요. 네. 청주 지역은 8월 9일 날 2시 반이죠, 그렇죠?
1: 2시 반.
0: 2시 반에 청주 서문교회에서 네네네. 예배가 있고 또 충주도 이번에 충주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가 시작이 되면서 2시 반에 또 충주 효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지역별로 다 있을 겁니다.
1: 네.
0: 꼭 그 개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연합예배 꼭 참석하셔서 또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들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은 사관님은 또 그때 바쁘실 텐데 그렇죠. 네, 저희 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자,
0: 오늘 사관님의 기도를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물정 9330번으로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온 사연은요, 사관님 이제 익명으로 주신 사연인데. 남편이 일을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마음도 많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정말이지 10년을 힘들었는데 더 광야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너무 힘들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가정은 아이가 백혈병을 완치한 가정이랍니다. 그 기쁨도 잠시 현재는 금전적으로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힘이 든 상황이고 저 역시도 아이를 병간호했던 3년 그리고 쉬지 못하고 일을 했던지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라 돈 들어갈 때가 점점 많아지는데 어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1: 그래도 어려운 중에 자녀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우리가 남편의 직장 또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의 어떠한 직장의 문턱 일터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1: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혈병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이 한 시간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금 그러한 못된 질병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아버지의 걱정 근심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직장을

0: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지난 3년을 자녀의 그 백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걸 완치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3년 보여주셨던 그 은혜처럼 사모님 해결되겠죠. 그렇죠?
0: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네. 그런 응답을 받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곳에 우물정 9330을 입력을 하시고 연락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자, 7087번님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린다고
0: 아멘.
1: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뭐 한 문장에 사실은 저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삶에 의욕이 없을지 그에 대한 또 간절한 바람들이 있을지 생각이 드는데 사관님 같이 기도하실까요?
0: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 탈진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고 느끼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0519번님께서는 성민이 우리 가족과 사랑 깊게 하소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상원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하소서. 늘 성민 상원과 건강 행복 동행하소서. 오늘 행사 안전하게 도우시고 성민이가 하는 모든 일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자녀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성민군 또 상원군 잘 서로 지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사관님 기도해 주시죠.
0: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자녀 성민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민이와 함께 행복한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날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사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 또는 무명이라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저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0360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방학이라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오늘 평택으로 가는 주영이, 주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예수교회 여름성경학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리는데 준비하시는 유승월 전도사님과 이지현 부장선생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모든 일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셨고요.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이제 여름성경학교 때문에 바쁘죠. 그렇죠? 사장님?
0: 네.
1: 네. 이 사역들을 통해서 매년 뭐 수십 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주일학교가 다시 이렇게 일어서야 됩니다. 자, 사장님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실까요?
0: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러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학생, 청년,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이 수련회로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0: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이 뜨겁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제 군대가 있는 가족들도 사관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가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왔는데, 2397번님께서 둘째 아들 지호가 이제 훈련소 생활 마치고 해군으로 함대 배치를 받았대요. 이제 군 생활 시작했는데, 배치받은 함대가 대대로 부조리도 좀 있고 사고도 많다고 아이가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배 안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호가 군생활 동안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선후임 간에 잘 지내고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지호 될 수 있도록, 아이고 뭐 이 함대에 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 멀리 아들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이 지호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사관님? 네.
1: 특별히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건데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그래도 안심이 되는 요즘 군대 생활인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잃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2397번님 지호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서 20여 년 동안 아버지 부모의 슬하에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가 장성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해군으로 간다고 합니다. 함대를 배치받아서 군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한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좁은 공간, 폐쇄적인 공간에서 저가 아버지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믿음도 아버지 갑절로 자라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0: 아멘.
1: 아버지는 군생활 잘 마치고 이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상하님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듣는 분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관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꼭 문자 주셔서 같이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전 9330번을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 연락을 보내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찬양을 듣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구세군 청주교회 장재흥 사광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 이번에 또 8월 9일에 있을 광복절 연합예배 또 그날은 또 사회도 보시고 여러 가지 섬기시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 지역의 또 성시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습니다.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익명으로 연락을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별도의 소개 없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4785번님께서는 김준석 자녀인 것 같은데 현재 재수하고 있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금년에는 진학할 수 있도록 또한 자신감도 독립심도 투지력도 허락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도 주님께서 좀 잘 챙겨달라고 연락해 주셨고요. 또 김준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김준범 그리고 김준석 두 형제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예,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김준석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지난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치렀지만 아버지 재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금년도에는 꼭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자신감 주옵소서. 독립심도 주시고 투지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자녀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아버지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김준범 아버지 3학년입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형제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챙겨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도의 소개 없이 익명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은 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신데 금전적으로 힘들고 삶의 희망이 안 보입니다. 요즘은 참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가? 나만 이러는 게 아닌가? 또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도 핸들을 돌리고 싶다고요. 이런 삶을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부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0: 지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이 지금 문자 주시기를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문자를 지금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식구들 도와주시길 기도 부탁하셨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관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1: 아유, 좀 안타까운 네. 마음입니다. 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일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지금 저희한테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집사님을 붙들고 있을 거고요. 집사님이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방송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고 오늘 장재영 사관님의 기도를 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좀 전에 연결됐던 분도 3년 동안 자녀의 백혈병 이제 나왔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워졌다고. 그런데 그분은 안 놓으시잖아요, 손을. 지금 집사님 이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사관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그 기도가 이 삶의 희망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그 첫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안 좋은 생각 하지 마시고 극동방송 24시간 틀어놓으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신 것처럼 남은 식구들 얘기하셨는데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안 좋은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 전에 한 말씀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요. 20대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그런 시도도 좀 해봤었고 했는데 갑자기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메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를 많은 시간마다 후회할 때가 많아요. 힘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찌 그리 힘들고 어려운지 아버지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꺼내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 마귀와 사탄을 아버지 떨쳐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지나간 이후에 이 순간 하나님 손 붙든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저가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 남겨진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저의 중심에 아버지의 굳건히 아버지 계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0: 아멘.
1: 승리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지금 무심코 지금 이 글을 읽다가 지금 이런 내용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됐는데요. 집사님 이 방송을 듣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심하셨습니다. 집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고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지금은 이 환경이지만 정말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겁니다. 사관님 그렇겠죠?
1: 아멘.
0: 사관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20대 때 그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청년이 지금은 이 지역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사관님이 되셨어요. 이 하나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럼요. 그렇죠? 네. 힘내시고요. 전문 많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청취자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할 겁니다. 힘내시고 저희 극동방송을 24시간 틀어놓으십시오.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사람도 안 들어오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누수로 불안하고 힘듭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마음도 얼마나. 집이 없어도 고민이지만 집이 있어도 이런 경우들 때문에 이 또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0: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 역시도 또 이분의 얘기처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어려운 중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입자가 들어오게 하시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소문나는 이런 아버지 터전이 되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저가 아버지 신앙으로 다시금 굳건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되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 될 겁니다. 자 다음 사연 역시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 위해서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 췌장암으로 소천을 하시고 본인 몸도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엄마가 없는 상황인데 이상한 가운데 특별히 여름방학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여달라고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이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오늘 특별히 아버지 7살 딸을 둔 아빠가 그 아빠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잃고 그리고 아주 외동딸을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부여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셔서 아내의 빈자리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또다시 이제 본인 소개 없이 부탁을 하셨는데요. 저에게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는 건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질병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면 얼마나 사는 내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참 이분을 위해서 사장님 같이 기도하시죠.
1: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종을 아버지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종수리까지 하나님 오장육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를 궁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궁휼히 여겨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이 아버지 소경이 눈뜬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19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내일까지 초등학교 3, 4학년 여름성경학교가 열린대요. 학생과 함께 교사, 봉사자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물놀이가 있는데 안전하면서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자 3197번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고 각종 하나님 이런 아버지 수련회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공부에 지쳐있던 아이들이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0: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아버지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그 교회가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물놀이가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기쁨으로 충만토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자, 지금 이분처럼 여러분들의 교회 얘기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개인 얘기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723번님. 올해 음악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딸이 한국사와 임용고시 공부 중인데 때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무기력한지 섬기던 사역과 바이올린 특주도 내려놓고 예배 자리도 잘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임용고시 좀 공부도 좋지만 먼저 예배의 자리, 또 바이올린 특주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인생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위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달란트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음악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신 거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임용고사를 아버지 준비하고 공부 중에 있는데 아버지 너무나 때때로 지치고 힘이 들어 무기력해졌습니다. 탈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신을 다시금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던 딸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용고사 공부 외에도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예배의 자리와 바이올린 특주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 저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뿐만 아니라 임용고사에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패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저희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락 주신 분도 계신데요. 역시 또 익명으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익명 요청하시면 여러분들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구원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오셨는데 변함없는 모습에 초조하시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머니 신우신염 허리 통증이 지속돼서 힘들어 하시는데 낫게 해주시기를, 또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또 동생분은 직장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막한 상황이랍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 잘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분 위해서, 가족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있는데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기도해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나이다.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먼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 신우신염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견고한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동생 직장 퇴사하고 새로운 길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도도 들어

0: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41번님의 기도 제목,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딸 김효진 양이 둘째 출산을 한답니다. 야,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님께서 출산 과정과 두 아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실 줄. 네. 아이고, 이제 자녀가 이제 둘이 됐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김효진 양의 또 귀한 자녀를 위해서, 성도님의 귀한 자녀를 위해서 그 축복하시고 멋지게 키워내실 수 있도록 사랑이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셨고 이제 아버지 김효진 따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버지 출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출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저 자녀가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아버지 육신이 자랄 때마다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효진 양에게도 건강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상원님.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온 것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0: 네.
1: 그분들께, 상원님께서 또 권면도 해주시고,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특별히 오늘,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그분이 제 마음에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근데 오늘 방송을, 들은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럼요.
0: 이 방송의 기회를 통해서, 새 힘을 충전받고, 또 이렇게 문자까지 주셨으니
1: 네.
0: 그에게 하나님께서 늘 평생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주시고 이제 순탄한 길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들 오늘 기도하신 이들 저희들이 응답받았다 하고 문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세군 청주교회 장재응사관이 모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자, 저희도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가 매일 이 생방송으로 소망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 시간에 찾아오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오셔서 같이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첫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여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7절과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이클 플랜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요트 조종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태평양과 대서양을 여러 차례 횡단하고 여러 대회에서도 수상한 정말 전설적인 요트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운 요트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름을 코요테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모든 기계가 최신이었고 누가 봐도 최고의 선수에 걸맞는 최고의 요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거리는 아니었는데 11일 만에 무선이 끊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찾아보니까 배가 전복된 겁니다. 근데 요트라는 것이 전복이 쉽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계도 새 것이었고 그리고 운전했던 이 플랜트라는 사람의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묻은 이의 의구심을 자아냈죠. 그래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기계를 다 하나하나 전복된 배를 조사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 가지가 망가져 있더래요. 다 괜찮은데 요트의 중심을 잡는 밸러스트라는 부분이 고장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사를 끝내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 이 플랜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고 보이는 부분만 체크하다가 보이지 않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밸러스트라는 부분을 체크를 못해서 결국 전복됐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해요. 밸러스트는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풍랑이 불 때는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중요한 것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기구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 때 평소에는 신앙의 밸러스트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도 이렇게 태풍이 불 때가 있죠. 큰 태풍이 불면 우리가 넘어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뭐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적에 영적인 밸러스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밸러스트를 중심을 잡는 이것을 잘 만들어가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상황이 이래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리고 총독으로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는 데까지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세의 침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래서 열 번이나 음모 속에서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떤 사건이냐. 유대 민족끼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의 귀족과 민장이라는 아주 부자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곡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줍니다. 돈을 구워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갚지 못하게 돼요. 그랬더니 담보로 뭘 잡고 있었냐면 자녀들을 담보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족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 담보물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는 상황이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했는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이런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민족만의 문제였다면 뭐 별거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나라가 다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다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위직에서 왕을 설득해서 여기 와서 목숨 걸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돼서 어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이 지도자였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것입니다.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계속 이 여기 있어야 되나? 돌아가면 호의호식하고 잘 지낼 텐데 이 사람들하고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느헤미야의 영적인 밸런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그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깊이 생각했다. 여기에 쓰는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라크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에게 찾아가서 상담해서 이해시키다. 이런 의미가 우리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이 추스려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화가 나고 정말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라크를 주신 거죠. 그 전에 자카르를 먼저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카르가 뭐라고 그랬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의 현재의 문제를 압도하게 하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려고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왕이 엄청난 후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라크.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느헤미야야,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기도시켰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누구의 소명이고 사명이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말라크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할 때 이 돌이키다란 단어가 말라크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를 설득해요. 탕자야, 그래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 있다간 주려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노예라도 들어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먼저 말라크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 우리가 아는 탕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내 인생에 회의가 들고 어떤 풍랑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전복될 것 같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지만 실제의 저작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적에 의해서 도망쳐도 가슴 아프겠지만 자식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니 얼마나 살맛이 안 나겠어요? 무너져 내릴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42편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 42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다.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설교다. 근데 말라크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의식 중에 자아가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의식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라크라는 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아가 무의식 중에 나에게 말을 걸어요. 야, 큰일 났다. 내 지금 이 일 어떻게 하지? 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일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자아가 자기에게 막 말을 겁니다. 그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이 산더미처럼 생겨요. 이건 말라크가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자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라크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너를 버렸을까 봐 걱정하지 마. 그 문제 잘 해결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야. 기도야. 자기가 자기에게 돌이켜 말라크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지금 낙심이 됩니다. 도망치고 싶고 자괴감에 빠져서 돌아가고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말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낙심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셔서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결과적으로 모두를 회복시킬 줄 믿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이게 말라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대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문제가 나예요, 나.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자아가 연약해서 무의식 중에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때 말라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상황이 나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이 말라크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영적인 밸런스가 깨지지 않느냐,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꾸짖었대요. 누구를 꾸짖습니까? 민장들과 거기에 귀족들을 꾸짖었죠. 근데 꾸짖었다란 뜻이 그냥 막 공격하고 말로 비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어를 리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리브라는 동사는 송사, 재판을 걸다란 뜻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냥 들으면 꾸짖음 같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법적인 송사를 겁니다. 근데 법의 기준이 뭐냐? 세상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송사를 거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고 할 때 이 기준은 레위기 25장 47, 48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게 되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희년법입니다. 희년법을 가지고 들이밀어요. 재판을 걸어요. 송사를 해요. 봐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너희들을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는 거냐. 10절에 보니까 이자 받기를 그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금지법을 기준으로 지금 송사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막 도덕적인 힐난이나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겁니다. 봐라, 니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는지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법을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이미니까 결국 재판에 졌죠.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에 휩쓸릴 때, 인생의 파도가 올 때, 우리 인생이 전복되려는 상황의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준은 확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보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경외한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는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다라는 뜻을 두 가지 양가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워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감격스러워요. 이 두 가지 묘한 양가적인 감정을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파카드라는 단어에 담아뒀다고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눈치보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젊었고 또 주인의 아내였고 권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관례상 종 노예가 주인의 아내에게 성적인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은 당연시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지 않아요. 죽여도 돼요. 명분도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파카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모두가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봤던 요셉, 다니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끝은 알잖아요.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파카드,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장들, 귀족들을 막 꾸짖고 저리 가라, 감옥에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자신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파손하지 않고 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는 이 위기 속에서 그의 시선, 즉 마음으로 바라보는 방향을 하나님께 뒀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민장들과 귀족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순종을 하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말대로 하기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에게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솔선수범해서 가르쳐줍니다. 총독으로서의 녹, 총독으로서의 월급, 총독으로서의 권한과 특혜를 자기가 받지 않았대요. 12년간. 거기 그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대략 일곱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첫째로 양식을 받았고 두 번째로 포도주를 받았고 세 번째로 은 40세겔을 매달 받았고 은 40세겔,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겔이니까 160일치 일당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종자들, 노예를 가질 수 있었고 다섯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았다. 총독의 권한으로 땅 투기를 할 수 있는 그 특혜를 포기했고 17절에 보니까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안 했고 또한 일곱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연회,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권한. 여러 대, 모든.

모든 총독들은 그렇게 일곱 가지 특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관행적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이것을 한 가지도 누리지 않았고 12년 동안 자기는 이렇게 안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존의 총독들과 다른 게 뭡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다른 총독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냥 관행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아닐까? 그래서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상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솔선수범해야만 기득권층이 따라오고 그래야 백성들이 성벽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함께할 거 아닙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니까 세 과부가 앉아서 이제는 헤어지자고 말해요. 니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었지만 결국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오미를 쫓아가 봐야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손해볼 게 뻔해요. 오르바는 그래서 얕게 자신의 선택, 유익을 선택하죠. 그러나 룻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장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좀 힘들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아주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죠. 오르바는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유익을, 당장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롯과 함께 가다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헤어져야 합니다. 근데 양보를 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선택하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고. 조카가 눈치 없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봐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거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당장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당장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거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선교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선교사로서 먹고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먹고 마실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천막을 지으면서 먹고 마시는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따지 않겠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 못 누린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역사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은 그 선교사가 그래서 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게 당장의 유익을 줄 것 같고 풍랑이 오면 한순간이에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추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않으면 이런 풍랑 속에서
금세 파

훼손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금세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을 붙잡아줘요. 평소엔 몰라요. 풍랑일 때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의지해도요, 영적인 중심추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대단하고

0: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세 번째, 나의 시선을 상황과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밸런스가 유지가 될 것이고 중심이 잡힐 것이고 어떠한 폭풍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과 역경이 우리를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평탄한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목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의 계획에는 속임수나 조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전략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거나 타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업신여기거나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삶에 우리를 요동시키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하신 오직 주만이, 현석 주의 작은 음악실 첫 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루체른 현악 페스티벌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사막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출신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작품 스코틀랜드 환상곡 준비했습니다. 막스 브루흐는 1838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나서 독일 낭만주의의 음악의 전통을 이어간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브람스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작곡가 중에서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준비했는데요. 브루흐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스코틀랜드의 민요집을 접하고 그 민요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작곡한

형식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바이올린 협주곡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또 바이올린을 위한 스코틀랜드 환상곡은 브루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코틀랜드 환상곡 가운데서 2악장 스케르초 준비했습니다. 2악장 스케르초는 스코틀랜드의 민요, The Dusty Miller라는 그런 스코틀랜드의 민요에서 차용해서 만든 악장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 밀가루를 뒤집어 쓴 방앗간 주인이라고 하는 아주 익살스러운 민요가 되겠죠. 이 민요의 선율을 차용해서 스코틀랜드 환상곡의 2악장 스케르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2악장 스케르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연주, 파리 라메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는 어디에? 라고 하는 아리아 함께 하셨습니다. 메초소프라노 수잔 그레미엄의 음성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브루흐의 바이올린을 위한 스코틀랜드 환상곡의 2악장 스케르초 함께 하셨습니다. 연속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현철 작곡의 성가곡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만의

0: 그래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0: 아멘.
1: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 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0: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텐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이문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정부에서 주는 한 끈이, 정부에서 주는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0: 네.
1: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0: 하셨어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통에서 주순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1: 세상에.
0: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1: 네,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된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마라. 머리 양옆에 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딸을 장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 매음꿀이 될 것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주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속이지 마라. 바른 저울로 바른 추와 바른 자를 사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공동체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단호하게 내쫓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친 사람은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못 본 척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와 그의 가족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몰렉 신의 의식에 참여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나는 주술에 빠지거나 영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해 음란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0장 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가장 부르고 싶은 순간이 언제일까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손과 발은 묶였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옥 안에서는 들려온 것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양하기 전에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두 사람만 살린 게 아니죠.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공간이 바울과 신라가 처했던 그때처럼 칠흑같은 감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보다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불평, 나의 그 불평은 나와 상대를 둘 다 불편하게 하죠. 그런데 나의 감사와 찬양은 나와 상대 그리고 그 너머에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지금 처한 현실들보다 나에게 부으실 그 은혜를, 내가 나아갈 그 멋진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시죠.

네, 오늘 제일 첫 곡은 참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네요. 예수전도단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 찬양도 진짜 오래된 찬양인데 아, 요새 들어도 이렇게 참 주는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렇죠? 자, 2시 8분 7월 24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은혜 받으러 갈 주말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좀 푸짐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고생하셨으니까. 그래서 간만에 그림 퀴즈도 한번 할까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선물도 그렇게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5223번 쓰시는 성도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아산에서 함께 하신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신데 힘들어도 찬양 드리면 힘이 난다고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요.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찬양하면 그렇게 힘이 많이 나요. 우리 하나님이 참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첫 찬양부터 너무 은혜된다고 16488번님도 들어오셨고 9826번님 아멘 아멘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 어찌 그냥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연락 주신 분 중에 한 분, 네, 9826번님께 힘들어도 찬양 들으면 힘이 난다고 아멘 크게 외쳐주셨던 9826번님께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또 금요일 한 주 또 고생하셨습니까. 또 7월도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라 고생하셨으니까 선물 좀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된다고 하니 찬양을 곧 이어서 듣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네, 익숙한 구수한 목소리, 예, 송대관 씨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이었죠. 성경에 보면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뭐 이루어줘서 찬양을 하기도 했지만 그 역사가 있기 전에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을 때 찬양을 했죠.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도망자였을 때도 또 죄를 회개할 때도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뭐 모세와 미리암도 잘 아시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겁을 내고 또다시 그냥 노예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후회들을 하고 있을 때그 모세는 찬양을 했고요. 미리암도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 하나님

하나님을 꼭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그림 퀴즈 또 함께 합니다. 이 시간에 그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물장 9330번입니다. 받는 번호에 샵 9330. 예, 맞아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문자가 가요. 그 문자가 가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속에 단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림 두 글자 보내주셔야 되겠죠. 샵 9330번으로 그림. 네, 그렇게 먼저 문자를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선물을 받게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그림 두 글자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그림만 보내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 그 그림이 말하는 성경 속의 단어는 뭘지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내주신 사이에 찬양을 또 이어서 듣죠. 이 찬양도 참 좋은 찬양인데.

자, 그림 퀴즈 함께 하시면서 2주간의 방학을 맞아서 완주에서 영양으로 가시는 3328번님, 장시간 운전으로 잠이 올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가고 계신다고요. 야, 멀리 가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완주에서 영양, 야, 이 방송이 거기까지 들리는군요. 주무실 수 없으니 저희가 힘찬 찬양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소리엘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그림 퀴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두 글자를 먼저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벌써 정답자가 나와요. 다른 때보다 좀 이게 쉬운가요? 네, 자, 먼저 그림이라 보내주시고, 그림 먼저 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시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한 청취자가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짧은 이 글귀가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확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소망의 기도를 이제 금요일마다 청주에서 보내드려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지금 이 청취자가 보내준 글이 여러분들께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네. 계신 곳에서 우리 믿는다면 같이 우리 자녀들 방학했을 텐데 방학하고 좀 일찍 왔을 텐데 그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자녀들이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 우리 중1을 맞은 아들 이용성 군이 같이 듣고 있는 5223번 오늘 방학 시작했는데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오늘 그림은 평소보다 좀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맞추실 수가 있고, 그 와중에도, 예, 오답은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9378번님, 로마 정답 아니고요. 아까 어떤 분도 만나 하셨는데, 만나. 아, 6598번님, 만나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맞추고 계세요. 맞추고 계신데, 그림을 보면, 아까 그 0651번님께서 정답은

네, 볶음밥을 하고 있다. 또 오늘 정답인 이것은 신약성경에 있고요. 다른 복음서보다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예수님의 권능과 행동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시작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도 하죠.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답이 이거는 사람의 이름에서 오기도 했죠. 네, 이걸 정답인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쉬실 틈도 없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다 알려드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 서울에서 앱으로 듣고 계시는 9137번님 정답 맞습니다. 주일 저녁에 손주 돌봐주러 대전에 오신다고 환영합니다. 네, 대전에 오시면 맛있는 게 많아요. 아, 손주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대전에서 또 어느 교회 출석하실 텐데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교회들도 많거든요. 자, 5223번님이 그 그림 코너 너무 재밌고 기다려진다고요. 이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코너가 아니어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그림들을 모아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림 캡처해서 보관 중이시라고.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을 저랑 작가랑 같이 해서 그렸기 때문에 저희가 저작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놔서 여러분들 교회 주보와 또 주일학교 섬기실 때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답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 다물어 10원 장문 100원이고요. 여러분들 신청하실 곡도 있으시면 역시 같은 주소로.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지선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아멘, 아멘. 네. 찬양을 연이어서 듣고 왔는데, 어떻게, 은혜로우시죠? 네. 자,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죠? 그러면,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해를 뜨게 했니? 누가, 네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공기 누가 한 번도 끊지 않고 공급해주고 있니? 이렇게 바로 뼈 때리는 말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고 물었던 질문이 그 말이 쏙 들어간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요. 우리가 정말 잊고 있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라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극동방송도 흘러가게 되고 또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점심 장사를 맞춰놓고 기분 좋게 커피 드시면서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5908번님도 정답을 보내주셨죠. 마가린과 볶음밥 때문에 힌트를 얻었다고. 너무 귀여운 그림 감사하다고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114번님께서는 청주 스튜디오를 손자 데리고, 견학 가고 싶으시다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언제 한번 정말 오시면 좋을 텐데. 그래요. 한번, 언제 한번 오시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답,

답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정답은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알려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도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온 세계 위에 위클레시아의 음성을 함께 하시죠.

위클레시아 우인 쉬지 않으리 온 세계 위에 두 곡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그림 퀴즈의 정답은 그래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정답이었고요. 자, 마가복음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네 분께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7497번님, 6598번님, 그리고 0642-9826. 네, 총 네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네 분께는 문자가 갈 겁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그 안에 주소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실 시간이 됐네요. 그렇죠. 오늘 그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확실합니다. 그 고백들을 나눠주신 분들이 계셔서 끝곡은 김세환 지수님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주 이곡 보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직장에서 후배가 상사에게 상의 없이 뭔가 진행했다면 상사 마음 좀 불편하겠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상의 없이 뭔가 결정하면 상대방 마음 불편할 거예요. 소통하고 상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위아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공유하는 거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때론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내 친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하 관계도 되고 수평 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도 내가 내 일을 상의하고 소통하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상의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상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셨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상의하십니까? 소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주인 되시고 때론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께 순간순간 물어보자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상의하는 거 소통하는 거 참 중요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뭐 친구든 직장이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도 상의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거. 다윗이 참 잘 물어보더라고 하나님께요. 근데 이제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물어보고 좀 기다리면서 들어보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때로는 나의 주인 또 때로는 나의 친구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예,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의해보고 그 대답도 좀 기다려보고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시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뿐만 아니라 친구로도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찬송가 434장 귀

0: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에 이어서 뭐 친구와 관련된 곡, 예, 이번에 복음성가 나의 참친구 유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친구로 생각하다가 그 친구하고 잠깐 예, 떨어졌다가 예,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친구로 삼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참 감사하죠. 가끔 이렇게 새깨라 진행하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문자를 주시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교회 갔다, 이런 반가운 문자들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할 때도 있고 다 소개를 못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 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 시간에 8230번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는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지금 운전 중이세요?
1: 네.
0: 아, 운전 중이시구나.
1: 네.
0: 아, 정차 되세요? 혹시?
1: 저요?
0: 예.
1: 여기 터널 지나면 정차할 수
0: 아, 터널 지나면요? 알겠어요. 네.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예.
1: 아, 네. 정차했어요.
0: 아, 정차하셨어요?
1: 네.
0: 빨리 하셨네. 예.

0: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경기도 양주요.
0: 양주?
1: 네.
0: 양주. 아니 지난번에
1: 네.
0: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1: 네.
0: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1: 맞아요.
0: 보내셨어요.
1: 네네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전화를 드렸었죠.
1: 아, 네.
0: 전화가 안 되다가 제가... 오늘 드디어 했는데
1: 네.
0: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어떤
1: 제가...
0: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글을 전화드렸어요.
1: 제가 그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제 여기 양주 백석교회 있거든요. 백석교회라고.
0: 백석교단에?
1: 네, 장로교회. 아, 백석교단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동네가 백석이라서 백석교회 이제
0: 예?
1: 64년 된 교회인데
0: 예.
1: 제가 거기 간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0: 네.
1: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방황을 했었어요.
0: 네네.
1: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한 7년 방학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갈등을 교회를 갔는데
0: 네.
1: 이제 어떤 분 때문에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극동 방송을 이제 왜 극동 방송을 안 들어 차에 다닐 때마다 극동 방송을 들어야지 하고
0: 예.
1: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같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분 그 형제가 가르쳐줘가지고 이모는 왜 극동방송 안 듣고 세당노래를 듣냐고 그래갖고 맞춰줘가지고 이제 듣고 다니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0: 네네.
1: 그래 맞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극동방송 지금까지 진짜 새벽이고 출근할 때고 퇴근할 때고 이제
0: 예.
1: 제가 이제 활동 지원사거든요 장애인
0: 예예 예.
1: 데리러 갈 때도 늘 듣고 아이가 이제 약간 자폐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이제 찬양 틀어놓으면 교통 방송 틀어놓으면 지가 따라서 아멘 아멘도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극동 방송 듣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죠.
0: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현재 지금
1: 힘돼요. 정말로 예? 많이 힘이 되고
0: 예.
1: 이게 진짜 내가 선교를 못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는 할 수 있잖아요.
0: 예예. 예.
1: 그래서 너무너무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다가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중단했었거든요. 사실은
0: 전파 선교사 말씀이시군요.
1: 네. 그러다가 예. 다시 또 이제 결심하고 그래 내가 다른데 내가 조금 줄여서 안 쓰더라도 내가 극동 방송에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0: 네네.
1: 지금 계속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에요.
0: 네. 그러면 지금 8230번님은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다니죠.
0: 아, 그러니까 한 8년 방학하셨다가
1: 네네네.
0: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네네. 아니, 다니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0: 아, 새로운 교회로?
1: 네,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거기가 적응이 안 돼갖고.
0: 예.
1: 저희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뜨거웠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 교회는 이제 조금 그러지 않았는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뜨거운 편이라.
0: 예.
1: 가서 이제 좀 많이 영향력을 끼치긴 했죠.
0: 지금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 장로교 합동측이요.
0: 합동측인데 아까 백석교회라는
1: 네, 백석교회예요.
0: 게 이름이 백석교회예요?
1: 네.
0: 아 이름이 백석교회.
1: 네.
0: 예장 합동측에.
1: 네네.
0: 이제 8년 이제 방학 끝내고
1: 네.
0: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 교회로?
1: 아니죠. 이제 예전에 다녔던 같이 다녔던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걸 알기 때문에.
0: 네네.
1: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시면 자꾸 눈물이 나온대요. 이렇게 저를 기도하면
0: 네네.
1: 그래갖고 이제 와봐라 와봐라 한 달 정도 등록 안 하다가
0: 네네.
1: 에휴 그래 하나님 어디나 다 똑같이 계시지.
0: 네.
1: 그러고는 이제 등록을 했어요.
0: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주셨을 때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내가 이제
1: 네.
0: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1: 네.
0: 갖게 되신 거군요.
1: 그럼요. 아유 그냥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때 아주 그냥 정말 힘들었거든요.
0: 그래요.
1: 네.
0: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가끔 들으세요?
1: 가끔이 아니라 허구한 날 들어요.
0: 허구한 날이요?
1: 네. 아주 빼놓지 않아요.
0: 에.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0: 방황할 때, 그러니까 방학할 때도 새끼라 들으셨어요?
1: 아니요, 그때는 안 들었죠.
0: 예.
1: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들었는데,
0: 네.
1: 이제 방황할 때는 못 들었어요. 못 듣다가, 누구, 저 아는 그 형제가,
0: 네.
1: 이제 이모 이거 틀으라고 왜 세상 노래 듣냐고 해서 그 맞춰준 게 106.9 메가헤르츠예요.
0: 네네.
1: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 들을 때 있고 안 들을 때 있고 있었는데,
0: 네네.
1: 어느 날 듣는데, 진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이게 막 가슴에 팍팍 막 꽂혀요, 막.
0: 아이고.
1: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0: 그래요.
1: 막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작정, 이게, 이게 딱 저거 하게 되는 거지.
0: 아.
1: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0: 그래요. 아유, 잘 됐네요. 네.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 네.
0: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유, 감사하고. 우리 8230번이니까 저하고 첫 통화잖아요.
1: 네.
0: 스스로 이제 딱 교회 가시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1: 네.
0: 우리
1: 네.
0: 이제 그 선물 전화 연결되면은 드리잖아요.
1: 네.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갖고.
0: 아, 어떤 선물이요?
1: 주얼리요.
0: 주얼리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예? 네?
1: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0: 예. 네.
1: 없었거든요.
0: 아, 다 드려가지고 없었어요?
1: 네, 옛날에.
0: 아.
1: 네.
0: 주얼리가 그렇게 갖고 싶으셨어요. 연락하시지.
1: 아니,
0: 네?
1: 아니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0: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네요.
1: 네, 맞아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전화 5분 있다 주신다 그러길래, 어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네, 그게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0: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드리겠고요.
1: 네.
0: 아, 제가 주얼리만 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1: 아니에요, 괜찮아요.
0: 다른 거 하나 더 드리고 싶네요.
1: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0: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1: 네, 아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 줘야죠.
0: 아유.
1: 저는 그거 하면 돼요, 감사해요.
0: 아이고, 감사해요.
1: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0: 예.
1: 감사히 받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네.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1: 저요?
0: 예.
1: 저는 그, 사나주구나.
0: 사나주구나.
1: 네.
0: 그게 이제 이제 내가 살아도.
1: 네네네.
0: 아, 왜 찬양을 좋아하세요?
1: 제가 좀, 전도에 좀 사명이 있기는 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학원은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하는데.
0: 네.
1: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 주거나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0: 네.
1: 내 의가 살아서 맨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런 게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0: 네네.
1: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0: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우리 네. 인사할게요.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계속 좋은 소식
1: 네네.
0: 들려주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앞부분 한번 살짝 불러주세요.

이광희 목소리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예, 방황하다가 이 극동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또 뒤늦게 문자를 주셔서 전화 연결까지 됐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도구로 쓰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 가운데 이 방송을 찾다가 이 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맡기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짐 맡은 바로 우리 구주 정말 좋은 친구래요. 어찌 좋은 친구인가 이 고백 함께 나누시죠.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웅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끼라를 듣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지금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옆에서 듣게 하셔가지고 같이 듣다가 문자 주시고 저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한 부부, 예, 저하고 지난번에 전화 연결됐는데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이순옥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예요.
1: 네네.
0: 아, 지금 혹시 통화 되세요?
1: 네.
0: 네네. 남편분하고 혹시 같이 계시나요?
1: 네.
0: 아, 같이 계세요? 남편이 계약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 가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두 번 드렸어요.
0: 두 번 드렸어요?
1: 네.
0: 저하고 그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쵸?
1: 굉장히 그 새끼라.
0: 네.
1: 그 시간만 돼 우리가 제가 밖에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0: 예.
1: 그 시간이 너무 설레가지고, 은혜가 네. 돼가지고.
0: 네네.
1: 둘이 부지런히 집으로 와서 그 방송 함께 아주 귀를 쫑긋하게 들어요.
0: 아, 그 시간만 되면?
1: 네.
0: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자가 우리 부부가 새끼라에 푹 빠졌다고.
1: 맞아요.
0: 맞죠? 그 네. 문자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1: 네네.
0: 아.
1: 저희 남편이 교회 두 번 드렸는데도.
0: 예.
1: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통화됐잖아요.
1: 네네.
0: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바로 남편분이 가신 거예요, 교회?
1: 네.
0: 아내분 다니시는 교회로?
1: 네.
0: 8년 방학이셨잖아요, 남편분이.
1: 맞아요.
0: 아.

0: 수련관도 그때 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1: 예.
0: 그냥 억지로 끌려다가시피 그래서 6개월 예배를 드렸었어요.
1: 아, 8년 전에 6개월을 다녔다고요?
0: 네.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그래도 아무튼 뭐 시작하셨다가 진짜 8년을 쉬고 계셨는데
0: 네.
1: 지금 옆에 계시죠, 남편분?
0: 네.
1: 한번 바꿔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여보.
1: 여보세요?
0: 그 있잖아. 극동방송 앞전에 통화한다고 전화 왔었잖아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늘에서 봤지?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황현수님 네, 되시죠?
2: 예.
1: 반갑습니다. 저 그 새끼라 김인수예요.
2: 예.
1: 그때 통화되고 나서 교회 가셨다면서요?
2: 예.
1: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2: 예.
1: 축하드립니다.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2: 저 마음이 좀 차분하다랄까?
1: 네.
2: 다 성스러운 사람 모으는 것 같고
1: 예.
2: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1: 아, 성스러운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니, 죄인들이 내가, 가는 거죠, 뭐.
2: 내가 저 가니까
1: 예?
2: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긴 다 저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것 같고
1: 네네.
2: 내가 가기에는 좀 숙달이 돼야 되겠어요.
1: 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성스러운 사람만 뭐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상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 예.
1: 예, 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죄인이고 다 깨끗하지 못해요. 다 똑같아요. 아무튼 황현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2: 예, 집사람이
1: 예.
2: 참 집사인데요.
1: 예예. 예.
2: 아주 열렬적이어갖고
1: 예예.
2: 방송도 우리 저기만 봐요. 기독교 방송만.
1: 이 극동 방송만.
2: 네. 극동 방송은
1: 네네.
2: 제가 그 저 차 끌고 다니면서
1: 예.
2: 본 지가 꽤 됐어요.
1: 차 끌고 다니면서 들어본 지 오래되셨다고요?
2: 예.
1: 방학하시면서도 방송. 계속 들으셨군요. 극동 방송 옆에서 아내와 함께.
2: 예.
1: 아유, 잘하셨네요. 어떻게 선물도 잘 받으셨죠?
2: 예, 예.
1: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하고 개학이라고 하잖아요.
2: 예.
1: 이제 개학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쭉, 예, 꾸준히 잘 다니시고,
2: 예. 예.
1: 그 예수님 믿고 꼭 아내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2: 예.
1: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이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예. 믿으면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예수님 예. 꼭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2: 예.
1: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예. 그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2: 예.
1: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가셨고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예.
2: 예. 예.
1: 사랑의 하나님.
2: 따라하세요.
1: 네네. 사랑의 하나님.
2: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황현수님.
2: 예.
1: 그 아내에게 좀 고마움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2: 그래.
1: 아내분이 우리 남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또 방송국에 신청하셔가지고
2: 예.
1: 아내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좋잖아요.
2: 예.
1: 우리 아내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2: 예.
1: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2: 지금 집사람 저기 와서 있는데요.
1: 아, 저 옆으로 가셨어요? 멀리?
2: 예, 저 밭으로 갔어요.
1: 밭으로 가셨어요. 아유, 아쉽네요. 그래도
2: 와요.
1: 자, 우리 예, 아, 이 중요한 순간에 뭔 밭일을 하세요? 좀 옆에 계셔야지 우리.
3: 옆에요?
1: 네. 자, 황현수님 남편

0: 바꿔주세요, 남편.
1: 아, 다시요?
0: 예, 아니,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1: 아, 네. 예. 잠깐만요.
0: 자,
1: 여보세요.
0: 황현수님,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지금 해보시라고요. 예. 아내한테 고마움이 있잖아요.
2: 고마운 거죠, 뭐.
0: 예, 아내한테 고마운 거니까. 아내 뭐라고 부르세요?
2: 예.
0: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2: 그냥 집사람이나 아들을 그냥 저기, 예. 부르면서 엄마 그렇게 부르죠.
0: 누구 엄마? 이렇게, 야,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2: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맨날 내 수발하지 않느냐고. 진짜로 고마워.
0: 자, 우리 황현수님께서
2: 예.
0: 항암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서요?
2: 예, 예, 예.
0: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 거죠?
2: 예, 어제도 갔다 왔어요.
0: 아,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앞으로.
2: 제가 안 좋아요.
0: 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아,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예. 그 아픈 것도 꼭 치유되길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2: 예.
0: 네. 저 혹시 그리고 황현수님 마지막으로
2: 예.
0: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2: 은혜였소.
0: 은혜였소.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그게 은혜라는 곡이거든요.
2: 네.
0: 예.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2: 가끔가다 집사람이 가끔가다 틀어줘가지고서.
0: 네네.
2: 그거는 가끔가다 듣는 편이에요.
0: 아 듣는 들어요? 편이에요.
2: 들어요.
0: 들을 때마다 어떤 점이 좋으세요?
2: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0: 아 그래요?
2: 자기가 좋다는 것만 알고.
0: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황현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아내와 함께 믿게 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새끼라의 귀한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 그리고 황현수님
2: 예.
0: 그 이제 교회 나가게 되셨으니까 저희가 예. 축하 선물 꽃바구니를 예. 보내드릴게요.
2: 꽃바구니요?
0: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예. 보내드릴게요.
2: 예.
0: 네, 그 은혜라는 찬양 이 시간에 예.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 예.
0: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2: 예. 예. 고맙습니다.
0: 네. 새끼라를 통해서 한 부부가 연결이 됐고 그 남편이 항암 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함께 클래식이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세종 예술의 전당에서 교과서 음악여행을 개최합니다. 책장 넘어 들려오는 우리의 멜로디라는 주제로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함께 클래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중앙아트 청주 선교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아트 청주 선교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선한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은 아담의 옆구리를 쳐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쳐서 피를 흘려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시작
2: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1: 이와 같이 교회에 곧 이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구원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여야 할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데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표현하고 비유하기를 몇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와 같처럼 결혼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온통 모든 신랑의 마음은 신부.

부에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교회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몸이든지 고통이 있으면은 머리부터 반응해서 발끝까지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또 모든 마음이 기쁘고 뭐 기분이 좋고 하면은 온 몸이 또한 우리 정신과 생각이 맑아지는 것과 같더라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평안, 기쁨, 감사, 사랑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오면은 맛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거나 완전한 교회, 흠도 없고 어물도 없는 교회는 이 땅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완벽하고 완전하고 허물도 없고 그리고 흠도 없는 교회는 천국에 가야 그래야 볼 수 있고 거기 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쟁터와 같아서 최전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굉장히 그 접전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과 같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큰 용, 큰 용이라고 말씀했죠.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곧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그 용이 여자에게 교회를 말합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성도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 같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곧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의 공격도 교회에 치열하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 자체가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난리와 난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시끄럽습니다. 난리 온통 난리스럽고 괴로움이 있고 아주 다툼과 시기와 이간 이런 것들이 있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이 없어요. 왜 그렇게 시끄럽고 불안하고 그 가운데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의 부부도의 문제도 마귀가 끼면 부부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부부와 또한 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얼마나 시끄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마귀는 어디를 가나 불화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쉬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라고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로 올 때는 교회가 행복하고 천국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선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시험질 들 일도 많고 그 일에 대하여 은혜가 떨어지면 그 마음속에 어째 그렇게 근심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찬송가 가운데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아니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말할 만큼 찬송가에도 이 세상은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교회를 떠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을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런 기대감에 교회는 왔는데 교회가 천국 같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에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믿음도 가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어렵고 힘들 때에 그거를 극복해서 진짜 믿음
믿음을 갖겠는가? 아니면 그리고 힘들 때에 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으로 돌아감으로써

신앙이 가짜가 되어버리겠는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나 마귀가 공격을 하네. 내 신앙이 좀 커지니까 요 마귀가 위협을 느끼는가와 나에게 이와 같이 접근을 하네. 내가 이럴 때 힘을 내야겠다.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교회를 배로 비유하면은 구조선이라고, 우리 첫 번째는 여객선이라고 말을 하죠. 여객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온 성도들, 초청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대로 데리고 천국까지 거기까지 운행해주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거기까지 운송해드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객선과 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선장과 같아서 여러분들을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기까지의 운행을 하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객선처럼 잘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 보면은 태풍도 만납니다.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 암초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일들도 있죠.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은 그 아픔을 싸매주고 치유해줘야 하는 구조선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배가 구조만 하는 것이 아니, 거기에 대해서 여객선만이 아니라 구조도 해야 할, 구조선의 역할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수의 공격이 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인 신앙 생활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그들과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 전투함, 전함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 자체가요, 선과 악이 각축하고 있는 각축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천국에 가야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 땅에 있다 보면은 악한 것들의 공격 가운데서 선과 악이 싸워야 하는 이러한 접전지의 최전방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성하여 영적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신앙이 완전히 가짜로 돌변해버리는 일들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안에 참된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목회자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시대에 제가 살고 있더라면 아마 그 밑에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밑에서 훌륭한 그런 목회자 밑에서 정말 바른 길로 인도받고 영생에까지 들어간다면 이 같은 복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곁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마가 같은 사람은 부목사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도 같이 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의 처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난 일들도 없잖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말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세 번째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네 번째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섯 번째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여섯 명의 사람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마가라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그래도 그가 부족하고 철이 없을 때 그에 대하여 전도 여행에는 조금 불협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실함에 대하여 보고 다시 그를 불러와라, 내 일에 유익하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은 대마라고는 사람이 나와요. 이 대마라는 사람은 사실상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의 골렛에서 4장 14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복음을 쓴 사람이 의사예요.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마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였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리아로 간 것에 보면 부정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뭐 어떠한 일로 인하여 선교를 통하여 갔을지도 모르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달마디아로 갔고 마가가 있는데 그를 내게로 데려오고 싶어 데려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옆에 그 목회자 옆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별의 별 일들이 다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없기를 바라는가? 공동묘지밖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극복하고 수용하면서 그거를 해결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곁에도 대마 같은 사람도 그레스게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는 그 작게만 쏟아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소한 냄새만 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은 권태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이 시작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 그런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은 이 모든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평안한 가운데에 불협함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거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곳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도 갈등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도 거기에 만족함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도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험을 크게 들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 성장하면서 큰 시험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비결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극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의 공격하는 것이 메가톤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기가톤급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은 괜찮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부부간의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바깥에 쫓겨난 다음에도 가인과 아벨 가운데도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과 짐승까지도 다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옵니다. 왜? 뱀의 유혹과 같이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곧 우리에게 대하여 존재 자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 안에는 심각한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찢기고 아프고 정말 그런 시간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있는 거 병원에 갔을 때 심각한 사람들 보고서 짜증을 냅니까? 아, 그들이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밥을 제대로 못 먹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지난번에는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일어나셨네요. 그러니까 밥을 맘만 먹어도, 아니 그때는 거동도 못했던 우리 밥을 먹네요. 밥만 먹어도 그게 기특하고 그것이 그렇게 기뻐할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박수 칠 일이고요. 기뻐해 줄 일이 돼야 되는 거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 와서 안정되고 교회 와서 기뻐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하는 겁니다. 거제 못했던 사람이 지팡이를 짚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지팡이를 짚었던 사람이 지팡이를 벗어버리고 혼자 걷는다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보, 나갈 때 쓰레기 버려줘. 나 바빠. 아니, 옆집 남자는 그렇게 잘해두고만 아니 어찌 이렇게 손가락 갖다 가기를 싫어하느냐고. 그럼 남편은 또 거기다가 박격포를 쏩니다. 그럼 옆집 사람하고 살아라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부부 가정에서는 다툼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그 스승 목사님들 가운데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부 가운데에 남편한테는

두 가지는 절대로 두 가지는 간섭하지 마라. 첫 번째가 운전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 때에 앞으로가 옆으로가 뭐 좌회전 우회전 저기 앞에 뭐 있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싸우는 네가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로 교회에서 잠자고들랑 그냥 두어라. 옆에서 잠자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앉아. 그 소리가 목사한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앉아. 여태까지 교회에서 설교 때 자는 사람 쳐놓고 깨우면은 잔다는 얘기한 사람 한 번 못 봅니다. 전부가 앉았다라고 그러죠. 그 목사님은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악한 원수는 광야에도 있고 성전 꼭대기도 있고 낭떠러지 위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다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걸 보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한 아버지 섬기고 있는 거고요. 한 구세주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린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대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냅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목소리가 각각 특성, 성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음색이 각각 달라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지휘자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너무 드러나면 조금 낮게 두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올리게 되면서 그 모든 조화를 일으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지휘자와 같은 거거든요. 성계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휘자 위에서 소리를 낮출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한 마음 속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꼭 그렇게 권면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 자체가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접근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있다는 것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든 뭐든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고 싶은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위축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성품을 키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분별을 못하는 것과 영성을 키우지 못하고 그릇을 키우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일은 많아지는데 능력은 없어.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의 신앙 연조는 있지만은 여러분 공격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 82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성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영성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파리가 와서 밥을 먹는데 파리가 앉습니다. 그 파리를 확 내쫓았더니 파리가 도망가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 이어 쫓아내느냐고. 그리고 앉았을 때 미안해서 빌기도 했구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파리가 앉으면 먼저 빌게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랬구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파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불량을 말하는 게 아니야. 더러워서 그러는 거지. 신앙생활에 여러분 있었을 때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나 이런 거 교회를 더럽게 하고 영성을 흐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는 거지. 그것이 어떤 거를 크기의 분량에 따라서 있는 그거를 얼마나 먹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치유하는 곳인 줄 믿으셔야 되고요.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에는 느낌이 아니고 사랑은 결단이에요.

0: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는 느낌으로 감정으로 시작하지만은 결혼식 하는 순간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내가 책임지고 존경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거든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주께서 바로 주의 몸된 신부와 몸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시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가족이라 하는 말이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내나 성도 안에나 불협화음과 질투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복덩어리인 줄 믿으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거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의 덩어리고 복의 근원이거든. 이 말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 여러분, 여러분처럼 마찬가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살아. 뭘 한 상관없어. 왜? 여러분과 저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 믿음과 같이 이런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불이 꺼질 수 있어요. 불이 없다고 해서 난로까지 치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같은 믿음이 없다 하고 조금 사라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교회 오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명력이고 교회 능력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일평생 교회를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5화 하나님의 때

0: 작은 방 안에서 촛불에 의지해 말씀을 보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손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는 새벽마다 성경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1: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2: 왜 그리 슬퍼하고 있느냐?
1: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습니다.
2: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 제자들 말이냐?
1: 예, 그들 또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들을 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2: 아니다, 나는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느니라.
1: 그럼 저희 대한제국의 국권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2: 그때가 되면 알리라.
0: 음성이 점차 흐려져 알아듣기 힘들어질 때쯤 청년은 잠에서 깬다. 그의 눈앞에 사도행전이 펼쳐져 있었다.
1: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0: 이제 밤새 책 읽은겨? 얼굴이 아주 퉁퉁 부었구만.
1: 아니, 새벽 기도하다가, 아니, 기도라기보다 환상을 본 건가? 아무튼, 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네.
2: 응?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고요?
1: 사도행전 1장을 읽다 잠들었어. 어떤 희미한 음성이 들렸고, 난 제자들처럼 물어봤어. 대한제국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고.
2: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1: 그때는 알 수 없다고.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
0: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네?
1: 그렇지. 근데 난 좀 달랐어. 그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
2: 불이 붙다뇨?
1: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조선을 자유케 하시겠구나. 아니,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어.
0: 나도 믿고 싶은 말이구나.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1: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2: 그러면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1: 그럼!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3: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리고 잘 믿어야 나라가 독립한다는 그의 생각은 부흥회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1: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명예로?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살

0: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을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이 나라,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십시오.
1: 아멘.
2: 목사님, 아멘.
3: 아멘. 목사님.
4: 아멘.
3: 큰일 나십니다. 목사님 친구분 그 상우 형제님이요. 일본 수사한테 잡혀갔습니다.
0: 상우가요? 지금 어디 있답니까?
3: 그 시장에서 잡혀갔다는데 끌려가면서 목사님께 알려달라고 소리쳤답니다.
5: 손정도 목사는 시장 쪽으로 급히 달려가 봤지만 친구는 이미 끌려가고 없었다.
6: 이번에 또 무슨 죄를 뒤집어져서 끌고 간 거야?
1: 걔네들 이유도 없어요. 지난번엔 뜬금없이 지나가던 사람 잡고 눈빛이 불량하다면서 끌고 갔잖아요. 아유, 말세요, 말세.
6: 이러다 또 초상 치르는 거 아니요?
1: 그런 소리 마라. 왜 하루가 멀다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유, 하나님도 참.
0: 일단 경찰서로 가봐야겠네요.
5: 경찰서 유치장 안. 심하게 맞아 얼굴이 퉁퉁 부은 상호가 앉아있다. 그의 죄목은 불법 집회 참석이었다.
7: 부끄럽구만. 이런 꼴을 다 보이고.
6: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어떡해.
1: 아이고, 주님.
7: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자네들도 괜히 엮일지 몰라. 얼른 돌아들 가.
8: 저기 신민회 쪽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정해놨으니까 곧 소식이 있을 거야.
7: 근데 정도야, 하나님의 때는 아직 멀었나 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정말 구원해 주시는 게 맞겠지?
8: 상호야, 믿음 약해지지 마.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
6: 근데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신앙 버리고 일본에 붙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6: 아, 우리도 떵떵거리면 되죠. 아, 뭐 우리가 진짜 죄지었습니까?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은 저자들이에요.
1: 맞는 말이지만.
6: 아, 우리가 자꾸 눈치 보니까 쟤네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참에 떵떵거리며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1: 응?
6: 예배하러 오다 잡혔으니 여기서라도 예배해야죠. 불법 집회는 무슨.
5: 정희는 막무가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
6: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5: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 소리는 그들의 눈물 속에 웃음을 피어나게 했다. 시끄럽다며 순사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그들의 찬양은 계속됐다. 그날 이후 손정도의 가슴 속에는 조급함의 불이 타올랐다. 더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선교사로 자원했고 베이징과 하얼빈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다.
6: 목사님, 꼭 가셔야 해요? 저희들은요.
8: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땅끝까지 전해야 해요. 여기서만 머물 수 없어요.
1: 목사님, 가면 밥 해줄 사람도 없을 텐데 같이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8: 저 혼자서 밥 잘 해먹습니다. 걱정 마세요.
9: 이거 받으세요. 오라버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5: 심한 매질을 당해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가 보낸 편지. 그 속에는 손정도 목사가 상호에게 들려주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적혀있다.
8: 자, 상호 잘 부탁드립니다. 금방 기운 차릴 거예요. 다 회복하거든 얼른 중국으로 따라오라고 전해주세요.
5: 그렇게 베이징으로 넘어간 손정도는 이주민들과 중국인들에게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직접 독립운동에도 가담한다. 그러던 1912년 그는 일본 총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된다.

주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모습이라뇨.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겁니까? 속히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여, 때를 앞당겨 주옵소서.

0: 진흥 무관학교 설립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어. 조선 같은 미개한 나라가 우리 대일본 제국에 대항할 힘이 있을 것 같나?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따위 생각을 하는 거지?
1: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0: 예수! 예수! 뭐라 했나? 예수! 지금 잡혀온 놈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가 보지.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무슨 수로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는 거야? 에?
1: 주여, 주여, 언제 오십니까? 왜 이리 늦게 오십니까?
2: 조롱과 비난, 모진 구문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렀다. 그날 밤 그가 쓰러진 곳이 서서히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3: 미안하구나.
1: 주님, 주님이십니까?
3: 정도야. 많이 아프겠구나.
1: 주님, 우리 민족 구원이 이뤄진다면 이 한몸 부서지는 게 되수겠습니까? 그저 속히 오시길 바랄 뿐입니다.
3: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그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1: 주여, 그럼 이제 때가 된 겁니까?
3: 정도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1: 무슨 말씀이십니까?
3: 나는 이미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1: 아직 우린 숨막힌 채 살고 있는데요.
2: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순사가 던진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
1: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군요. 제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더 높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이 고난과 시련이 왜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2: 그 순간 그의 눈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로마군의 조롱과 폭력 앞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1: 예수님.
3: 정도야,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나를 믿어라. 너의 모든 기도 내가 다 듣고 있다.
1: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모든 이에게 복이 되었듯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그날 이후 그는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해방의 때를 요구하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로 바뀌었다. 그에게 시련은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5화 하나님의 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대전 한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은혜스러워서 아주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아주 사랑하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파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그랬더니 아 좋다 흔쾌히 또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2: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라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 선수에게는 체중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죠. 올림픽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가 미국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와 그 이유를 묻자 선수의 대답은 체중이었다고 하죠. 올림픽 때에 비해 체중이 늘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경계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직장 동료가 혹은 돈이 건강이 가족이 또는 믿음의 동지가 신앙생활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덫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발목이 잡히면 아무리 다름질을 잘하던 사람도 금방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 몸이 가벼워야겠습니다. 기도로 주께 힘을 얻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벗어남으로 믿음의 경주에 더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김소월의 시를 가지고 조성은이 작곡한 곡으로 아주 여성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끝까지 목표를 놓치지 않고 경주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1등이 목표가 아닌 완주하는 방식의 경기 방식입니다. 더딜지라도 그 경주를 다 완성하는 자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주께 아뢰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겠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작곡가 현재명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명은 190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1960년 서울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현재명의 본격적인 활동이 1930년부터이지만 1933년 이미 이화여전 강당에서 현재명, 홍남파, 이인의 작품 발표회를 가짐으로 작곡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를 가사로 하는 가곡의 형태가 많았는데 현재명은 자신의

자신이 직접 가사를 붙인 곡이 훨씬 많았습니다. 문학적 소양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현재명 작사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들로만 꾸며보겠습니다. 그의 미국 유학 시절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에 곡을 붙인 고향 생각, 그리고 그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희망의 나라로, 그리고 봄을 노래하는 명랑하고 쾌활한 곡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물 캐는 처녀까지 세 곡의 현재명의 가곡 함께 할게요.

현재명 작곡의 새 가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나물 캐는 처녀, 현재명 작사 작곡으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노래했고요. 앞에 곡은 희망의 나라로 현재명 작사 작곡 배우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맨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역시나 현재명 작사 작곡으로 고향 생각,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명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초대 학장을 지냈고요. 성악으로 독창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960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음악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창달에 온 힘을 쏟으며 서울대학교도 빠른 시간 안에 명문음악대학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어제와 오늘 작곡가 현재명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갔던 현재명은 우리에게 좋은 음악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삶에는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한 길을 걸은 자에게는 선한 열매가, 악한 길을 걸은 자에게는 악한 열매가 맺어지겠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강가에서 임경희 시였고요. 황덕시 곡으로 소프라노 이나원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제비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김현준 곡으로 테너 장성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경주한다라는 동사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경주는 멈추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린 믿음의 경주를 위해 어떤 인내를 감내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천성문을 바라보며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현재명으로 꾸며본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곡도 현재명 곡으로 함께합니다. 가을, 백남석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테너 오동훈이 노래합니다. 남은 오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걱정을 하지 않아. 내가 언제 풀려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누구를 생각했냐?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논산 한빛교회에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첫째, 합당하게 생활해라. 뭐에 합당하게 생활했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오늘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오직이란 말은 유일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당하게 사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맞게 생활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요. 예전에는 육적으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아멘이죠. 빌립보 지역은 이 군인들 중에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엔 약 1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근데 로마 시민은 얼마큼 됐냐? 5천에서 7천만 정도.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7%

그래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만 뭐를 가졌냐? 노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이 딱 되면 황제의 보호를 받아. 그리고 함부로 맞거나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아.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항소할 권리가 주어져.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예로 여겼어.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가 있었냐?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동시에 뭐가 있냐? 나는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늘의 시민권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의 시민권은 7, 80년 살면 끝나.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시민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늘 시민권은 시민권자야. 이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걸맞게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뭘 말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논산 한빛교회 성도답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논산 한빛교회 성도들이야. 거기 갔더니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도 논산 한빛교회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 돈 벌 때도 그렇지만 돈 쓸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논산 한빛교회 성도답게 그렇게 품격 있게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 시민은 품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늘 시민다운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산 한빛교회 성도다운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저렇게 사는 것이 하늘 시민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논산 한빛교회 성도구나. 라고 그래야죠.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째, 그게 뭐냐?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뭐에 협력하냐? 복음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협력자.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 협력하는 것과 협력. 협력한다는 말은 한 팀이 됐다는 거예요. 한 팀. 한 팀.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한 팀이 된 거예요. 논산 한빛교회라고는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서로 협력한다는 거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누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누가 힘들어하면 함께 짐을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함께 찬양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함께 예배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부흥을 보고. 아멘이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수련회, 성경학교,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그 돕고,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에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시작. 근데 한 팀이 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역할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구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승리를 위해서 한 팀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했냐면 믿는 무리가 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근데 한 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말해. 뭐 하는 자냐?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냐면 비방자. 비방하는 자. 그리고 이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 서로 나누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냐? 마귀라고 그래. 마귀. 야, 저 마귀 짓하네. 그럴 때 나누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또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뭐냐? 마귀 행동인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고 마귀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오늘 여러분 일터에서나 여러분 마귀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하는 사람?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서로의 관계를 나눠놓는 거죠. 제가 한 겨울에 그게 이제 잠을 자다가 추우니까 겨울에는 뭐 지금처럼 따뜻하지 않았잖아요. 방 불 때고 한 2시 정도 3시 정도 되면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는 그 중간으로 쑥 들어가. 거기가 따뜻해. 고는 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형제들이 많으니까 9남매니까 이렇게 이제 쫙 해서 이렇게 자. 그럼 끝으로 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왜? 이불도 땡기면 다 땡겨오는 데고 가운데는 이쪽으로 땡겨도 가운데고 저쪽으로 땡겨도 가운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핍박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 분열하게 한다는 거지. 나누게 하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말을 통해 격려하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라? 있게 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시다. 마찬가지.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그래서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냐? 하나됨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능력이 있었던 것이요. 함께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러기 알죠? 기러기. 자, 여러분 요즘에 기러기 본 사람 있어요? 없어. 기러기는 한국에 올 때 9월달이나 10월달이 옵니다. 그리고 2월달, 3월달이면 날아가. 어디로? 시베리아로. 가서 번식해. 그리고 와요. 기러기가 보통 6,000km에서 10,000km 왕복 그렇게 이 날거든요. 근데 기러기들이 날을 때 보면 꽥꽥꽥 소리 질러. 기죠?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 기럭 기럭 기럭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꽥꽥거리는 것 같아. 근데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을 틀을 때 소리를 질러.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서로 격려할 때. 속도를 조절할 때 또 소리를 질러. 근데 앞에 제일 앞에 가는 저 기러기가 지치면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가. 그리고 지쳤던 기러기는 가장 저항을 덜 받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 부부가 그래야 돼. 가족이 그래야 돼. 격려 받으면 갈 수 있어. 이번 그 제주 목회자들 10팀 데려다가 멘토링 했어. 그래도 우리 교단 3,500교회 중에 200교회가 뽑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10가정을 선발했어. 2박 3일 동안 함께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고 낙심됐어. 그곳에 와서 격려받으니까 울기도 하고 격려가 돼서 돌아가서 힘을 얻고 가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오면 마치 친정 집에 온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뭐하라? 격려하라. 쭉 늘어져서 오면 왜 이렇게 힘이 없대 그러지 말고 아 힘들었구나 꼭 가서 안아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격려가 되면 눈물이 쏙 빠져. 애들이 여러분 밖에서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서 막 얻어맞고 거기선 쪽팔리니까 안 우는데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어. 너 왜 우냐? 엄마는 몰라. 거기서 썼던 그 서러움을 몰라. 근데 엄마가 딱 안아주면서 안 품에 안기면 울죠. 눈물을 막 쏟아지면 엉엉 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 일주일 동안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이곳에 와서 격려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신고해 하나님께. 자 여러분 기러기라는 이 새들도 협력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건 뭐냐? 서로 협력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논산 한빛교 성도 여러분 서로 협력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뭐에 대한 고난을 두려워하지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냐.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온다고요?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고난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야. 자기 십자가 지.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런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오늘 문제 보면 낙심하고 사람 보면 두려워지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누구?

0: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요. 논산 안빛께 송도답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하는 사람이 되냐? 서로 협력하라. 어떤 것에?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라. 또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0: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고요함 속에서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내 영혼이 그 목소리에 떨린다. 오랫동안 나는 듣지 않았다. 너무 시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밤이 내려앉고 마침내 나는 듣는다. 그분이 오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1: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소란스러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저녁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24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추다슬입니다. 오늘은 폴 베를렌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시가 수록된 시집 사제스, 지혜라는 뜻이래요. 오늘 시인은 그동안 자신이 너무 시끄럽게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밤이 내려앉으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오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고요함 속에서 말이죠. 때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옆 사람의 이야기에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분주하게 했던 마음은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이 퇴근길이 비슷한 시간이지 않을까요? 하루의 소음이 잦아드는 시간,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딱 그 사이.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나에게 오래 말씀하고 계셨던 그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놨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참여 오늘도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또 오늘 저녁 어떤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행저질라 잘 듣고 있어요 하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해요.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7월 24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어요. 한 주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오늘 저녁만큼은 주님 앞에 잠잠하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속삭여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렇게 또 그런 밤 보내기 좋은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저녁이길 축복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문 가져가고 계시네요.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995번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저녁 준비하면서 참여해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퇴근하고 와서 여유롭게 쉬는 이 저녁 시간이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기도문 주세요. 행자진라와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0995번님. 이렇게 여유롭게 쉬는 저녁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0995번님. 주님 안에서 쉬어야 조금 더 편안한 저녁이 될 텐데 그런 저녁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6802번님 기도문 감사합니다. 퇴근하면서 보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이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정말 감사한 저녁이죠. 4579번님 저희 교회에서 27일부터 청소년 캠프가 시작돼요. 힘내라고 멋진 아들 옥천 가서 쭈꾸미 먹고 대전집 가는 중입니다. 아들의 청소년 첫 캠프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 주간에 정말 많은 교회에서 또 수련회를 진행하더라고요. 우리 4579번님의 교회에서도 청소년 캠프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또 아들이 처음으로 캠프를 간다고요. 야, 주님과 함께할 우리 4579번님 아들의 그 일생 가운데 정말 귀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또 쓰여지는 그런 주간이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4921번님 답답합니다. 기도문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아, 뭐부터 제대로 풀어야 되지? 막막하다. 진짜 이 막막하다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계절을 누구나 지나죠. 오늘 오프닝 시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래요. 우리 491번님 듣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모든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위로 가득 받으시길 소망해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면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또 쉼이 있는 저녁, 주님의 음성 듣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자 신청하신 분들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4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릴게요.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저녁 기도문이니까요. 또 특별히 오늘의 저녁 기도문은 아까 우리 4579번님처럼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성경 캠프 또 그리고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특별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죠. 벌써 잠언 15장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나가고 있어요.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한 새한글 성경 읽어드립니다. 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찬양 나누고 오늘 잠언 15장 함께 나눌게요.

잠언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노여움을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치밀게 하지.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앎을 잘 다루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은 미련함을 쏟아내지. 어느 곳에나 여호와의 눈이 있어서 나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지. 고쳐주는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비뚤어진 혀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물리치지만 경고를 따르는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야. 의인의 집에는 모아둔 것이 많아.

수월과 멸망의 나라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럴까. 비웃는 사람은 꾸지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가지도 않아.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좋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기운이 떨어지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알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은 미련함을 먹으며 살지. 힘겹게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괴롭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은 늘 잔칫집 분위기야. 조금밖에 없어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낫지 모아둔 게 많은데도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남을 반찬 먹어도 사랑 있는 것이 낫지 살찌운 소 잡아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는 노여워하는 사람은 말싸움을 부추기지만 참을성 많은 사람은 다툼을 가라앉히지.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지만 올고 된 사람들의 길은 잘 닦여있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얼빠진 사람은 미련함을 기뻐하지만 깨우친 사람은 똑바로 걷지. 의견을 주고받지 않고 세운 계획은 흐지부지 되지만 조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지. 입을 열어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제때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가. 생명의 길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위해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쪽 수월에서 벗어나게 하지. 우쭐거리는 사람들의 집은 여호와께서 허물어 버리시지만 남편 여인 여자의 울타리는 세워주시지. 나쁜 사람이 내는 꾀는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지만 기분 좋은 말은 그분 앞에서 깨끗하지.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자기 집안을 괴롭히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의인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이 생각하여 대답하지만 악인들은 입으로 나쁜 말을 쏟아내지. 여호와께서는 악인들한테서 멀찍이 계시지만 의인들의 기도는 들으시지. 반짝이는 눈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에 기름이 돌게 하지.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꾸지람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야. 훈계를 못 들은 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저버리는 사람이지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정신을 차린 사람이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고 겸손하면 명예가 따르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15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아이들,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시원한 위로와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안전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즐거운 행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이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일에 쫓기느라 놓쳤던 감사와 바쁨 속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퇴근하는 지금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4489번님 오셨어요.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녁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요. 2607번님 오늘도 저녁 기도문 챙겨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시면서 챙겨가셨고 3360번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산이 상쾌함을 더하네요. 저는 새싹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도 주세요. 기도문까지 챙겨가셨네요. 반갑습니다. 3360번님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1375번님 저녁 기도문 주세요. 아들이 6주 신병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로 갑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신병 교육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제 또 새로운 장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될 아들이 우리 1375번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의 복이 가득해서 있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1375번님의 아드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요. 6457번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아멘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9690번님 기도문 못 들었어요. 기도문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퇴근길에 차 안에서 듣는 행저질 나가 너무 좋다고요. 분주하고 정신없던 하루를 가라앉히는 목소리, 읽어주시는 기도문과 사연들이 참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9690번님. 분주함과 모든 소란스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7979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공수 집사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한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저녁 기도문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녁 기도문 7시 전까지 샵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9330번이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기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고요. 또 기도문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주말 보내자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신의가. 새생명 신의가의 오늘 이 시간에는

0: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터닝포인트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5장, 이게 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의 질문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분배해주고 땅을 차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400년 이상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 그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자기 진짜 주인을 일깨워주면서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1: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을 경작할 때 너희가 1년부터 6년까지만 파종하고 그 땅의 소출을 받고 7년째는 너희가 농사를 멈춰야 한다.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일 하라,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1년부터 6년까지 열심히 땅을 가꾸고 소출을 얻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멈추고 파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는 거, 안식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365일 동안 그냥 쉬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더 많이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년부터 6년까지만 일하고 7년째 쉬지 말고 7년에도 일하고 8년에도 일하고 14년에도 일하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유학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한 것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주가 쉬기 때문에 땅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농사를 멈추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왜 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더 일하고 내가 더 모으고 내가 더 노력해야 나의 노후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출 줄 모르고 내 욕심을 채우고 조금 더 채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멈춰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 안에 거하고 나를 경배하라. 나를 바라봐라. 멈춰서 나를 바라보고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너의 사업과 너의 삶과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멈추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요? 1년 농사를 안 짓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식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멈추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뭘 먹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장 21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축하게 하리라. 그 소출이 3년 동안 하나님 복을 주어서 여섯째 해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소출을 준다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은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희년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1년부터 6년까지 일하고 7년째 되면 무슨 년이라고, 무슨 해라고요? 안식년이죠. 그럼 안식년을 7번씩 지나면 7, 7에 49, 49년째 되면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나는

49년째도 안식년인데 플러스 1년,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모든 것을 리셋하고 해방시켜주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9년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말아야 되고 50년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면 51년째 되는 때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열매를 거두면 거의 3년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9년이 안식년인데 48년에 내가 49년, 50년, 51년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소출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안식년 전에 6년째 될 때 하나님이 2년치 것을 항상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실까요? 멈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뭐 먹여주실까?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사업체를 책임지실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가정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정직하게 사업하면 정말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 것을 십일조하고 헌금하면 내가 과연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을 봅니다. 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을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위기 때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학위 두 개를 하고 또 박사학위도 하나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청주 서문교회에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고비를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은 일곱 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었을 때 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나팔이 길게 울립니다. 방방곳곳에서 나팔이 울리면서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가난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잘 안 됐어요, 이 집은. 먹을 것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내 땅을 좀 사가십시오.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 몸을 잡혀서 내가 그 집에서 일할 테니까 우리 집에 음식을 좀 곡식을 공급해 주시오. 그래서 땅도 잡히고 몸도 잡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50년이 되면 땅도 원래 주인으로 돌려받고 몸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에 자비를 베풀면서 그들은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구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거저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도 살지만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7년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훌륭하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숨기고 나누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사역 간단히 세 개만 소개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6박 7일 동안 17명의 단기 선교팀이 일본 하마마츠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에 나가서 버스킹하면서 찬양하고 연주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공연도 하고 또 음식을 한국 문화 음식 문화를 체험하도록 주위 사람을 불려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2년 전에 자기 이 교회 정확히 하바마츠 있는 그 교회 근유일 선교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단기 선교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유현석 장로님이 팀장이 되어서 선교위원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는 초콜릿이나 과자는 잘 받는데 전도지는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안 받으려고 진짜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들은 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근사님들이 막 강제로 막 바구니에 넣고 여기도 넣고 막 저기도 넣고 해서 줬답니다. 12년 전에도 우리 전도팀이 전도지를 줬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전도지를 받았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 전도지 일본어로 돼 있죠. 그 전도지를 읽고 바로 근유일 선교사인 그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돼 있답니다. 내가 여러분의 전도로 인해서 안수 집사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뿌렸지만 그냥 사랑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매달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가 박스에다가 반찬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우리 근사님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화요일날에 반찬 봉사가 있으면 월요일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찬을 준비합니다. 다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다 만들어가지고 박스에 이쁘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각각 동사무소에 줘서 각 가정에 배달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나 또한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또 다른 특별한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달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쪽 지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사람들을 불러서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선물을 주고 또 성찬절 무렵에 또 사람들을 아이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간단히 이것만 소개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만 머물러지 말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희년이 언제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희년은 50년째 되는 때 선포되는데 그해 7월 10일에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복장을 갖추고 양의 피, 소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게 피를 붓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바로 그 속죄일에 희년을, 죄 용서받는 그날의 희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속죄와 해방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구원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바로 희년도 그것을 구원과 구속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자기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죄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는 사역이에요. 희년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의 사역을 예수님이 함께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고 살아도 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0: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투자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레오 말씀을 마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그 책 제목 기억하시죠? 그 책 주인공 파홈이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조금만 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 그 땅을 가지고 위해서 뛰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정확히 한 평의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는데 바움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만 가지고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일이 해결되면 내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내가 이것만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조금만 저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한 평의 땅도 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며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사랑에 힘써 보십시오. 사랑은 영혼의 불꽃 같아서 삶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사랑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이 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이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이사야 61장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돕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사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호산나 뮤직 앨범 All I Sense Sing 중에서 How Excellent Is Thy Name, Hosanna, All I Sense Sing, 그리고 I Will Rejoice, 마지막 곡으로 Oh Clap Your Hands, 이렇게 다섯 곡으로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제니퍼 스냅의 곡으로 평안, Peace, 아주 멋진 기타 연주에 맞춰서 부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예배인도자 폴 바로지의 A Greater Song 중에서 What Can I Do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찬송가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Abide With Me, 에미그란트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모리스 셰프만의 곡으로 Abba Father, I Love You, 그리고 주님을 따르리 Follow Me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는 특권을 누리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모두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겨도, 명성에 손상을 입어도, 모든 것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보물인 자는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보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천국 있으니 강명식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무엔의 쉼 그리고 홀리파이어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절망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다양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돌려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함 없는 또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휴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했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힘겹고 슬픈 일 많아.

이곳은 내 집 아니네. 강원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오화평 트리오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왔습니다. 1333번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어요.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도 귀한 성임 해주셔서 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멘. 우리 애청자분들이 존재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이 존재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날 것만 같은 이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저도 기다리며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조곤조곤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저의 1집 음반에 실린 찬송이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복된 주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아멘. 산을 오를 때 보폭이 넓고 체력이 좋은 사람과 조금 느리고 숨이 금방 차오르는 사람이 함께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앞서가는 사람이 자신의 속도만 고집하며 올라간다면 뒤처진 사람은 더 빨리 지치고 낙심하게 되기 마련이죠. 결국 정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앞선 이가 뒤처진 사람의 짐을 메워주고 속도를 줄여 발을 맞추며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결국 함께 산 정상에 올라 그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특권이 아니죠.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흔들리는 지체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메고 그들의 약함을 감싸 안아주는 사랑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단단한 믿음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혼자 빠르게 정상에 오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의 손을 잡고 함께 완주하라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가기와 모 피트니의 How Deep the Father's Love for Us 주사랑 어찌 깊은지 영어 찬양과 김인규님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혼자서 앞서 달려가기보다 누군가의 느린 걸음에 내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무거운 배낭을 나누어 메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동행이죠. 다른 이들보다 더 단단한 믿음과 큰 은혜를 주시는 것도 더 약한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라고 주신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나의 기쁨보다 이웃을 향한 섬김을 먼저 실천할 때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은혜의 풍경을 함께 바라봅니다.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말 보내시면서 발걸음을 맞춰서 동행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을 앞두고 또 한창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3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조현주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클라리넷 연주 찬양과 히즈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안혜진님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휴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 세 곡 보내드릴게요. 원두 패밀리의 그 사랑 귀한 선물, 최재도님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I will trust my savior Jesus, City of Light의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이 곡은 깊은 의심과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예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고백의 찬양 함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ity of Light의 I Will Trust My Savior Jesus 그리고 초롬의 주 예수여 은혜를 마지막 곡은 강찬 목사님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김수와 강영원의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주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밤과 또 주말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는요, 세상의 낮은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교회를 사임하고 아내와 함께 빈민구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노년을 보냈는데요. 노년에 거동이 더 불편해져 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에 찾아올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스는 세 가지 답을 했는데요. 첫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둘째는 사람만 위하고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 셋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당근만 있는 교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스가 말했던 그 위험에 점점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진리, 이 진리만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밤 그 당연한 그 호흡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라타 프리즈 밴드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들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이 참 포괄적이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모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오늘 하루 좀 실수했고 말씀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못했다고 그렇게 아,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아이자야 61의 빛을 비추시네,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루클리 가트워드가 함께한 Greatness, 크리스 톰린의 How Great Is Our God, 아비게일 긴스터블룸의 Living Hop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918번님께서 도현님의 주요 지난밤 내 꿈에 들려주세요 신청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밤에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나의 눈을 여소서, 장윤영의 알파 오메가, 조준모의 주빌리 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Grace to you. 이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곳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정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헤이에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이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도 썸머 스페셜로 진행됩니다. 잠깐 머뭇거렸던 이유는 달립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썸머 스페셜 뭐 매주마다 제 나름대로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좀 이렇게 주제가 있어요.

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날짜가 저희 이 지금 달빛과 스펠 요번 주 썸머 스페셜이 이제 본격적인 진짜 휴가철이에요. 그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가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좀 빠르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피크죠. 7월 마지막 째 주서부터 8월 첫주뭐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강준의 달빛과 스펠의 썸머 스페셜도 조금은 빠른 찬양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들로 좀 꾸려봤습니다. 물론 뭐 계속 빠른 찬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이 무더운 여름 찬양으로 함께 또 기뻐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은혜받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팀의 왕의 왕 대신 주, 그리고 이어서 깁티드의 친구야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왕의 왕 대신 주, 이 아침 일집은요, 1996년에,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맞아요. 1996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여성 듀오죠? 여성 듀엣, 아침으로, 아침의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왕의 왕 대신 주. 지금은 한 분은 연주자로 또 한 분은 솔로로 또 활동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 기프티드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팀이죠. 지금은 이제 예배와 또 CCM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찬양들을 많이 불러주고 계신 팀입니다. 기프티드의 친구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들려드렸던 헤이의 이 장윤영의 일집도 꽤나 오래된 앨범입니다. 네, 오늘도 과거의 앨범부터 다양하게 최근의 앨범까지 다양한 곡들로 섞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썸머 스페셜 기간에 그래도 제가 사연을 못 읽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2주간의 사연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2주 동안에 쌓여있는 사연들을 좀 잘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팀도 상당히 오래된 팀이에요. 지금은 형제 듀엣이고요. 형제 듀오인데 사랑 이야기도 형제 듀오입니다. 네, 근데 이 팀도 형제 듀엣이죠. 편곡, 연주 너무 잘하는 팀입니다. 뭐 각자 지금 또 음악 활동 또 사역을 또 하고 있는 팀인데요. 알레지오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오은의 1분 1초도 듣겠습니다.

라디오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은의 1분 1초도 였습니다. 라디오 2집에 수록되었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1분 1초도는 오은의 첫 번째 앨범 작은 손의 기도에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양한 편곡들의 CCM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때는 정말 다양한 편곡을 했던 시도가 있었던 CCM 찬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예배 찬양에서 시작됐다기보다도 많이 보여진 모던 워십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좀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좀 사용해보는 활용해보는 그 편곡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찬양이 좀 그런 편에 속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속해 있었던 에이맨 5집에 있었던 찬양인데요. 첫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곡입니다. 이렇게 미소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맨 5집의 첫사랑 그리고 현구 형제의 좁은 길을 걸어가 두 곡의 찬양 또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맨 5집의 땡큐 앨범 중에서 첫사랑 들려드렸고요. 현고 형제 1집 요나는 배를 타고 떠났지 이 앨범 중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였고요. 그리고 한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 이제는 내가 없고 앨범 중에서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이 기타와 보컬 이 둘만으로도 진짜 꽉 채워지는 연주,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 왜그 즉흥 연주라고 그러죠? 그 스캣이라고 하는 뭐 그런 연주들도 나왔고요. 유효림 자매님은 사모님이시죠? 또 유효림 사모님은 CCM 아티스트이면서 재즈 싱어이기도 합니다. 소울풀한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진짜 한국 CCM

보물 같은 보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주간의 사연을 오늘 한번 방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서머 스페셜 때는 제가 거의 사연을 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읽어드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네. 7월 11일 공안시 46초에 아니 40초군요. 40초에 501호님 저희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서머 스페셜이네요. 네. 윌러업의 주님의 바다 신청할게요. 뭐 여러분 바다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서머 스페셜은 제가 맘대로 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곧 또 신청곡 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0님 인사해 주셨고 히스플랜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신청곡이라고 보라기보다는 제가 들려드린 찬양을 또 이렇게 가사로 써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3590님 6418님 저희 또 왕 애청자시죠. 전 세계 글로벌 애청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봄 처음 듣는 찬양인데 성령님의 따뜻한 햇살과 안아주심 은혜를 느끼는 LA 아침입니다. 기도의 큰 강구 기도는 희망이 되어버렸지만 이번 7월 13일 내 생일도 다 함께 모임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13일이 생일이셨네요. 네.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 중에서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함은 주님의 시선으로는 완벽하시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01호님 또 7월 12일 날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제가 좀 바빠집니다. 그래도 출첵하고 가끔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501호님이 왜 바빠지시는지. 교회 사역이 바빠지시면서 바빠지신 게 아닐까요? 네. 그냥 저의 추측이었습니다. 9507님 반갑습니다. PD님. 저는 PD는 아니고요. 그 달빛 가스벨 토요일 주일 진행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시고 샬롬 샬롬 땡큐 감사합니다. 9199님 제가 기억했다가 꼭 다음번 신청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6428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썸머 스페셜 7월 12일날 올려주셨고요. 사연도 쉬는 좀 뭔가 아쉬운 작년 7월에는 사연 쉬지 않았던 듯? 네. 어제 일도 가물거리니 다시 상기시켜주시는 시간이라 좋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서 한번 쫙 풀고 가고 있습니다. 9918님, 아이고. 그렇게 느끼셨나 보다. 김도현님 곡만 자주 나와요. 다른 가수 곡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수 곡을 훨씬 더 많이 틀고 있는데 네. 하여튼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501호님께서 목사님 항상 옆에서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당분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달빛 가스펠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제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린 찬양곡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그거는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 저도 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8510님. 네. 8510님께서 또 사연 올려주셨는데, 8510님의 사연도 너무 감동이에요. 강주현 목사님, 부산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또 올려주셨네요. 이분들에게 또 노래 선물 해드려야죠. 김명식 1집에, 김명식님 1집에 주를 기뻐해,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울싱어즈의 구원열차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김명식 1집 영화는 사귐에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서울싱어즈의 구원열차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하고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을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하시고 또 여름에 휴가를 떠나실 텐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휴가를 잠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여행으로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휴가를 우리가 보낸다는 거는 아 지쳐서 나 좀 쉴래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간을 계획하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이퀄 여행 이게 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디를 가야지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정말 먼 곳으로 가시는 분이든 못 가시는 분이든 간에 잠시 내가 있는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보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 여전히 있지만 정말 휴가 간 것처럼 일정한 시간 아니면 일정한 날에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참 좋은 휴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휴가를 올해 보내보기를 또 소원을 하고요. 네, 마지막 찬양으로 아까 못 들려드렸던 소울 싱어즈의 구원 열차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 되면 여름 캠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캠프하면 이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찬양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원래 이 곡은 소리의 앨범에 있었던 찬양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썸머 스페셜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강중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경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 속에 한여름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한 벌써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입니다. 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을 잠시 접고 쉼을 찾아 떠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좋은 곳을 찾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몸의 휴식이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올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이신 우리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네, 오늘 새벽은 분주했던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로 나가는 그런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더운 여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기쁨 속에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영혼의 여름휴가. 세상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헐떡이며 달려온 길의 끝자락, 주님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의 그늘막을 펼쳐주십니다. 지친 몸과 상처입은 마음을 은혜의 강가에 맑게 씻어내고 말씀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니 내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육신의 여름휴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여름휴가도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 위에 엎드려 슬피 울며 그에게 벌을 맞추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수하의 의사들에게 명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들이 마흔 날을 채웠으니 그리해야 비로소 그들의 향 넣는 일이 마쳐지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일흔 날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다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집에 고하였다. 만일 내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을진대 당신들은 바로의 귀에 아뢰되 일찍이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하며 보라 내가 죽으면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위해 파놓은 그 굴무덤에 장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아뢰어 주시오. 이에 바로가 그대는 올라가서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하여금 맹세케 한 대로 그를 장사하라 하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올라갔을 때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 궁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어른들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으며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승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이때 마병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올라가니 그 일행이 참으로 엄청났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에 그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서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한 바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 막벨라 들판 굴무덤에 그를 장사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무덤 터러 쓰려고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낱낱이 우리에게 되갚으면 어찌하리오 하고 말하고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행을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라 하고 당부하셨소.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반역을 부디 용서하시기 바라오.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울었다. 마침내 그의 형제들이 몸소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과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부양하리이다. 그가 그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케 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에서 취하여 올라가라 하고 명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0: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또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지명희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하고 경계가 있는 양강도 심파구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거쳐서 결혼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6년도에 남편이 간복수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4살, 6살이니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할 일이 정말 막연했어요. 정말 못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면서 북한에는 하물기간 차가 다니는 한겨울에도 비닐방망이를 하나 뒤집어 쓰고 가고 증명서가 없으니까 기차 빵통 꼭대기에 매달려 가고 승강대 발판에 기어 들어가서 매달려 들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장사 미천을 마련했어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 친구의 동생을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중국에 건너와서 친구의 동생이 중국에 탈북했는데 온라인으로 사이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주 마약 같은 그 혁명의 철전지 원수라고 이러니까 이게 미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영화를 보라 해도 저는 솔직히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랑 한 일주일 하다가 이 성경책을 두 권에다가 성경책 소책자를 한 10개 주면서 이걸 가져다가 누구한테다가 전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그럴 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간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붙잡히면 아야 죽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가고 죽는데 그래 배로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 북한에서 지금 내가 요번에 배운 데 의하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잡히지 않게 하겠죠? 이러면서 가서 그러다가 제가 오래 밀수했으니까 경비대 애들은 다 알고 초소도 알고 하니까 군대가 불이 어디 순찰소라도 나타나면 이걸 압록강에 처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그 책을 무사히 가지고 갔어요. 그 큰 성경책은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 김치통 밑에다가 파묻고 소책자들은 갖다 주라는 사람들이 내가 갖다 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2009년도 11월 달에 화폐개혁을 북한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있는 돈으로 북한 쌀을 한 톤 470kg를 쌀 수 있는 돈이었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전부고 10년 넘게 제가 피땀으로 벌어놓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몽땅 뺏기운 거예요. 276만 얼마를 뺏겨왔는데 그 다음에 2만 7,600원이지 그렇게 탔어요. 그 돈으로 쌀을 싸자니까 19kg를 쌀 수 있더라고요. 가슴이 화가 났어요.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모든 돈인데 다 뺏어갔으니까 아 이게 정말 저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더 나쁘지 않나? 그런 반감이 나가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우리 돈을 어떻게 다 빼뜨리 갈 수 있지? 아무래도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고 애들이 내다가 그동안에 조금 먹을 거 하고 돈을 장면에 쓰고 엄마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 하고 그 친구 동생한테다 연락해가지고 건너왔어요. 3개월 후 성경 공부해야 한국에 갈 수 있는 줄도 잡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 달을 공부하는 도중에 중국 조선족이 밀고를 해서 저희가 잡히게 됐어요. 중국 장춘에서 잡혔는데 신고하기는 저 한국 간첩들이라고 신고했는데 우리를 장춘 국가안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조사해봐야 저희가 간첩은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3일 동안 조사하다가 백산 구리장으로 넘겼어요. 백산 구리장에서는 점심시간 하루 밥 3끼는 구리장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몰랐으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했다 해도 공부한 기간은 한 일주일 되는지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려는 목적이 됐으니까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먼저 거기 공부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해가지고 제가 막 피식 웃었어요. 뭐 쟤들이 지금 저기서 뭐하니 웃은 거예요. 저로서는 막 무시랑 눈을 감고 계속 주물주물 거릴까 막 이름이 웃었어요. 근데 하루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안겨오더라고. 공부할 만하니까 제가 붙잡힌 거예요. 저희를 배워주시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 정말 마음이야. 야, 내가 잡히니까 누구인데 하죠. 날 기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 하신 그 노래를 난 또 성경을 뭘까 대한민국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노래 뭐이다 하고 소리 계속 나를 그 노래만 계속 부르잖아. 나를 어떻게 하나 살려줘서 이렇게 좀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2010년 10월 24일이 아마 일요일이 된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오늘이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예배를 좀 하자고 소리 이러면서 막 말하는 게 바보.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에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 잡혔기 때문에 꼭 우리를 살려줄기라고 구원해줄기라고 계속 그 다음날도 계속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나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걸더라고요 걔가. 하나님이 또 다른 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순교하는 얘기하더라. 그러나 나는 그 순교라는 거는 내 안중이 없고 죽는다 하는 말밖에 귀에 들려가지고 슬피슬피 계속 울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이 있다는 긴가 하고서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달이 강제 북송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탄차가 가다가 구부러서라도 우리 다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우리가 북한 가면 아무래도 죽겠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그 핍박 당하기 전에 저희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처음 양강도 보위부직길 소위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의 시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막 불러내가지고 저를 다른 방도 아니고 복도 같은 데 세워놓고 다 옷이랑 땅 삐기가지고 그 밥하던 손일로 그대로 뭐 장갑이라는 것도 없이 막 자궁검사 돈을 감췄다고 자궁검사하고는 다리를 벌리고 띵띵거리고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깊숙이 돈이 들어갔으면 떨어지게 하라고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심을 그까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짝 사람 자기는 중국에 가서 뭐 했는가 그럴까 교회 그런 거 했다고. 그래 내가 너무 놀라서 딱 이러고 봤어요. 그 중국에 가서 우지하 가지 할 때였고 우리를 거둬주는 때였고 힘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참 힘든데 마음이 위로가 많이 돼서 자기는 좋은 것 같아서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넘어서 나는 한 해라도 안 믿었다고. 내가 저 어디 가서 사는 일이 그 공안이 붙잡힐까 봐 나를 거둬준다 해서 난 저기 가서 하는 죄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안방에 들어왔는데 왜 제가 스치듯 공부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이게 왜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야. 나를 더 죽이지 않게 막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는 애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살다니까 할 수 없으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저는 어떻게 우리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복도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탈북한 지 두석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잡혔고 그리고 이 자기는 한 3년 되고 전도사 공부랑 다 했다고 자기가 자백했으니까 걔는 국가정부 전복 모제 간첩 그거 제일로 해서 정치범 수행서에 끌려가고 저는 넉 달 만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는 아니 하나님의 모의고 가니 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됐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까지 저런데 붙잡혀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머리로는 아무래도 성경을 알고 한국에 대해서 아니까 저쪽 편일로 머리로 또 돌아가면 어쩌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탈북하지 다시는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 애들을 군대에 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적응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째 이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 종교는 앞에 나고 갔다는 그런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면 10시 되면 저기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밀수로 거기서 또 했는데 밀수로 그날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랑 부른 날은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이 장사도 잘 됐구나 막 이러면 나의 등 뒤에서 막 사기 나서 막 노래 부르며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년을 그렇고 참고 사는 도중에 다시 또
2013년도 가을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만이 쉼의 달콤함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애썼다, 내 품에서 잠시 쉬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용량을 가득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마음의 영적인 쉼표를 찍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시원하고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활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50여 년 전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도자기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도자기 한 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 지점에서 수만 점의 도자기들을 발굴했다고 하죠. 이 도자기들은 모두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처음엔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의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릇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간 셈이죠.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 소중히 대할 수가 없고 소중히 대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 손에 주어지더라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이 세상을 더 넉넉히 승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오늘 충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오늘도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넉넉히 이기는 이라 라이프로드의 목소리로 함께 첫 찬송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주를 악모하는 자 김정택과 SP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합니다.

영어 찬송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모두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화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2장 4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참 가만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가장한 부모, 예를 들어 설마 예수가 자기네들을 따라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지나간 설마가 사람 죽인다 그랬죠.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지, 설마 내가 11조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 설마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설마 내가 새벽기도 안 해도, 설마 내가,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고 그랬어. 처음 가는 유월절에 참석한 예수님,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할 겁니다. 호기심도 많은 12살 예수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사렛을 향해서 갑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지 12살 먹은 아들보다. 이걸 보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무심했습니다. 예수가 따라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 보면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가족과 이웃 사이 중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 오래간만에 난 친구들,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다가 12살 먹은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세상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피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근데 하루를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게 됩니다. 혹시 이게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우리를 찾으시며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트루바의 박창일 씨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주 예수 대문 밖에.

0: 이어서 북한의 고향인 김지연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 세상으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국내와 해외의 통일기도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흘림 없는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0: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김지연 자매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채워가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그곳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도 나오곤 했는데 1990년대부터 외화벌이 현장이 참 열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번에 그 실태가 그 진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1: 네. 이 한국의 외교부가 매년 이 30년이 지난 기밀문서 요거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일반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분쟁이 3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겠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1994년도에 발생한 벌목 노동자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네.
1: 1994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노동자를 뭐 러시아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이 먼저 고려됐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에 드러났고, 당시에는 주로 벌목장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지금은 건설 현장이나 다른 산업 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업종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비싸다라고 하는 점이죠.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권을 빼앗기고요. 이동은 또 제한되고요.
0: 네.
1: 감시를 받는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4년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이거든요.
0: 네.
1: 이거는 현재 러시아 파견 노동자 실태를 보는 일종의 거울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발표된 보고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1: 네.
0: 그때랑 시간은 30년은 지났어도
1: 네.
0: 바뀐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빅 똑같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러시아 벌목장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0: 네.
1: 북한은 과거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벌목 노동자를 대거 파견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넓은 숲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노동력은 부족하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말 잘 듣는

0: 필요한 거고 그리고 북한은 또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좀 약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맞아떨었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당국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방의 벌목장, 춥고 외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요.
1: 네.
0: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외부에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벌러 간 노동자는 실제로 보면은 고립된 환경에서 통제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여기도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너무 그렇게 극악으로 치닫으면
0: 네.
1: 현장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노동자들의 적잖게 나왔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탈출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의 외교부가 조금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1: 아,
0: 하는 거죠.
1: 네.
0: 이 벌목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와 통제 또한 임금 문제까지 겹치면 노동자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
0: 해외 나가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몸만 상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기대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이게 사업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쪽 지원이 줄고요. 그리고 목재 운반이나 유류 공급, 그러니까 기름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1: 네.
0: 그때 당시에 벌목 사업이 위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또 이제 생활은 당연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버텨도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빠져나와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1: 네.
0: 생존을 위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그 지방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숨거나 혹은 한국 공관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숨는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세자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0: 그쵸.
1: 실제로 그 작업장을 탈출했다고 해서 바로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내가 자유를 찾겠다. 내가 생존을 하겠다라고
1: 네.
0: 하는 그 욕구가 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문제입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는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 어디에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1: 네.
0: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데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탈출한 그 북한 노동자 신분이 없습니다. 여권을 아까 빼앗겼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여권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증명할 문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외교라고 하는 중요한 모두 이게 복합적인 모두
1: 네.
0: 얽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다가 아니면 유학 중에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0: 네.
1: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참 많잖아요.
0: 그렇죠.
1: 30년 전에 그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0: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고 어떤 식의 논의까지 하고 뭐 이렇게 실제 행동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루려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1: 네.
0: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겠다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 관련 부처, 그리고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게 국제법적 그런 문제도 약간 결합이 돼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토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이 뭐 하면은 그냥 여기서 네. 마무리되면 아, 그래, 해보자. 도전해보자라고 하는데 뭐 한두 명 빼고

0: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이제 그 고민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당시 정부는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즉 인권 문제로 보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치안을 잡고 있는 러시아 입장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어땠나요, 러시아가?
0: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1: 네.
0: 탈출하려고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오히려 차단하고 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30년 전에는 좀 상황이 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귀순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외국인이 자기 뜻에 따라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또한 이제 북한 벌목장 안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러시아 측도 이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측에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점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북한과 파견국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0: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견국 자체가 눈 감으면 착취가 계속될 수 있고 문제를 또 제기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최소한의 이런 보호장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아까 중국으로 숨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건가요?
0: 네. 중국은 조금 당시 러시아 상황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는
1: 네.
0: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국경을 좀 맞대고 있지만 정말 좁은 거고 그 중국과 북한은 한 거의 1600km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땅을 이제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데
1: 네.
0: 그리고 탈북민 혹은 불법 월경자 이 문제에서도 북한과 협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노동자는 한국 공간을 찾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외교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위험성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의 막점 막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송환되면 단순히 해외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북한식으로 하면 반동분자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로는 노동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공포 속에 숨어 살아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0: 네.
1: 지금 요즘에는 러시아로 파견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로 외화벌이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양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그렇게 러시아 파견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시사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파견 노동자 문제도 핵심은 비슷하잖아요. 일하는 장소는 벌목장에서 건설 현장 등으로 바뀌었지만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권 관리, 뭐 이동 제한, 감시,
1: 네.
0: 임금을 빼앗고 갈취하고 당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압박,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보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걱정이 더욱더 북한 러시아 현장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참 지금 기도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까요?
0: 네, 중요한 건 파견국의 책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나

0: 혹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 압수하거나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감시 문제, 특히 이게 신분 문제. 이거를 약간 그 파경국도 우회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알고도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건데 그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 혹은 국제사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청취자 모든 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인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1990년대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을 통해서 현재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과거 벌목장에서도 여권 문제나 감시나 탈출 신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도 비슷한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외워버릴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가진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시시의 한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이 신장, 이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신장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 한 번에 네 시간씩 신장 기능을 못하니까 피를 골라야 됐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는요,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야. 그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신장 콩팥 기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신장 중에 하나는 뭐 포기했고 하나 이식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됐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물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죠. 특히 남자들은 소리가 많이 나지. 예. 그 소변 볼 때 물소리가 천국의 노래소리 같은데. 그는 소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소변을 보면서 그는 많이 울었대. 감사하다고. 그는 지금도 소변을 보면서 행복하대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소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자고요. 깨닫자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자고요. 프랑스의 작가 프랑스아주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아주 사강. 이 사람이 어느 햇살 좋은 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임종을 하게 됐대요. 젊은 날에.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을 질투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창밖에 햇살을 받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당신들은 눈부신 햇살에서 잘도 걸어다니는구나. 나는 햇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료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소중한 한날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동화 작가 정채봉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를 슬프게 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새소리에 무심한 것, 쏟아지는 햇살을 못 느끼는 것, 밤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하는 것,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못하는 것. 예, 제가 선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0: 건물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깔보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어요. 눈은 떴을 때 보지를 못해요. 은혜는 타락해서 귀가 멀었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무한한 사랑의 손길,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 시각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 귀가 열리게 하소서.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은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그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들을, 혜택들을 무료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갚을 힘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싸구려를 사서 무료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와 부산, 제주가 26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23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가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부산, 여수,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이 28도, 평양과 신의주가 27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서는 하루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석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급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 그룹, 세리 그룹.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쭤볼 텐데 나는 바리새인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세리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를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능력과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요. 프레드릭 니치라 하는 사람이요. 기독교 문명은 폐폐 문명이요. 노예 도덕의 창안이며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프레드릭 니치가 한 얘기죠. 니치는 루터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신경과 눈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나 모든 게 다 허사였죠. 절망적인 정신병자가 되어 12년을 병약자 신세로 있다가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친 사람의 영향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뉴욕의 컬럼버스 대학의 지하철 정거장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니체왈 하나님은 죽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바로 그 글 위에다가 똑똑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하고 새겨놨어요. 한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새 목사 내외가 어저께 미국 집회를 위해서 떠나면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한 3시쯤 와서 아버지 혼자 두고 내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용돈도 조금 줬어요. 환갑이 다 지난 애한테 용돈 주는 아버지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찡대원 내가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들 두 놈한테 용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되면 그 내외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내외 같이 먹고 주일날 저녁을 지내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아무도 없어. 찬바람이 휑해고 보름. 마누라는 병원에 있고 아들들은 다 떠났고 나 혼자 독수공방하려니까 참 신세 처량하다고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는데 남자가 혼인한 여자, 아니 연애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참 이상하죠? 연애할 전에는 죽자 사자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조금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나이가 되니까 아 저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두 종류의 신앙 상태를 또 기도 상태를 그 다음에 예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지를 첫 번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신앙 태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바리새인은 접어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17살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야, 내가 왜 이거 그 전에 못 봤나?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그룹이라.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남의 돈을 사배로 먹었으면 그걸 갖다 토색이라고 그러는 거죠.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예요. 아니, 바리새인이.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 종류로 부분해 놓을 수가 있죠. 어떤 때 내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너도 바리새인에 속할 수가 있다. 비교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비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교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신앙,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삼성장군, 국방장관, 뭐 높은 자리 한 사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한 형제 자매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분들의 업적을 인정해 줘야 되고 직책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 형제 자매야. 이 사람은 또 의롭다 자랑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자기는 같지 아니하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하러 돌아댕길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터 씨, 당신 가늠한 적이 있습니까? 숨도 고르지 않고 예, 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카터 후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했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요한 1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종하고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이 바리새인은 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홍 장로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홍 장로님은 홍 장로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재요? 홍 장로님이 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이 판단 못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신앙,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비교의 기준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디다 비교를 해요? 11조로 기준을 한 교회 출석으로 기준을 하고 성경 몇 장 읽었나 그것으로 기준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기준의 대상이 되고 봉사하나 안 하나 이것도 이건 다 외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라 그래요. 비록 내가 새벽기도는 못 나갈지언정 왜? 일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성경은 많이 뭘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어서 양식을 삼는 사람, 봉사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면은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흉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개관 칼럼니스트 목회자인 패트릭 모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이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종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 관계성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른 사람. 여섯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하는 사람. 마지막,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선 줄도 알면 서 있는 줄 알면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이레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린다. 세뱃돈에서도 11조 드린다. 여행 갈 때 누가 보태주는 돈에서도 11조를 진급돼서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돈도 11조를 절대적으로 내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씩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두 번씩 한다. 11조를 바친다고 그랬어.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두 번째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남을 경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남보다 자기가 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다만 형식적인 생활만 하게 되는 바리새인.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남의 허물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참 예수님이 산상복음에 무섭게 말씀하셨죠. 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우리 성도들,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다가 댈러스 신학대학 총장을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댈러스에 내가 가봤어요.

그 양반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해 봤는데, 댈러스 가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지, 그 양반이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 입대를 하고 나니까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훈련 받고 나니까 같은 동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험담하고 이런 거 견디기가 엄청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투정 아닌 투정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동료 7명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소명을 확신한 곳은 바로 군대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훌륭한 목사님도 못 됐을는지 모르지요. 요한 복음 3장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함을 느낀 세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 그랬죠. 겸손한 자세.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죄를 호소합니다. 참 겸손한 자세. 우리가 겸손을 무척 노력해 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일국의 대통령의 존귀하신 몸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구두 닦기를 손수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때 자기 직원이 지나가다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임스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또 구두 닦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천하다 할 수 있을까? 그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기에 남북전쟁도 종렬시키고 미합중국을 통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 말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는 살기가 나쁜 사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긍휼을 호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인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썼죠.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4절에 보니까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애워 쌓였을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 한없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바리새인은 절실히 체험했지만은, 아니 세리는 체험했지만은 바리새인은 형식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판단 태도는 어땠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 세리가 저보다가 누구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예수님의 판단 태도, 의롭다는 기준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해요. 성경의 비결이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재물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 살아온 결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개나 에스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만은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불어남에 따라 더 크게 된 부자는 그에 대한 걱정과 욕심도 같이 커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자세를 보면은 참 사회생활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미국의 웨이트먼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 그는 유행도 지나가고 철마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에게는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랑곳없이 조롱을 받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가난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가 링컨 대통령을 도와 미국을 이끈 정치가로서 원리는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하면서도 은퇴하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0: 을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의 고향에 교회로 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 상원 의원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고향 교회는 윌리에게 어떠한 교회의 직분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국 최고의 상원의원을 지냈던 위트만 윌리는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을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이 반의 선생이 된 것이 자기가 평생 차지한 지위 중 가장 높은 지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삶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 바쳤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나도 이미 이겼고요. 승리의 편에 서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걸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늘 레옹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왜 그토록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랑 이면에는 늘 깊은 불안과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손에 쥔 것들을 은근히 내보이곤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스펙,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나만의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을 지고 소리 없이 나의 강함을 과시합니다. 자랑은 어쩌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냈다라는 소리 없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본능적인 자랑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준엄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0: 우리가 지고 있는 지혜도 용맹도 물질도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삼손의 인생도 바로 이 하지 말아야 할 세상적인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날뛰는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어버렸고 버려진 나귀 특비 하나를 지고 수천 명의 적진을 초토화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성문짝들을 어깨에 메고 당당히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 없었고 세상은 온통 그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자신이 진 힘이 영원할 줄 알았기에 그의 걸음에는 거침이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오만과 자랑이 가득 깃들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화려한 힘자랑 뒤편에는 언제나 짙은 영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보다 힘이 가져다주는 결과와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기적같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언제나 중요한 한 구절을 먼저 기록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라는 구절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타고난 굵은 팔뚝이나 질긴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룩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를 어느새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기에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졌고 내 소유인 줄 알았기에 힘을 주신 분의 뜻 대신 내 자신의 안목과 정욕을 채우는데 그 소중한 능력을 낭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힘이라 자랑하는 순간 영적인 눈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머리카락이 잘린 채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외적인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자랑하던 모든 힘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민낯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나귀 특별을 휘두르던 천하장사가 아니라 그저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육신의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적 실상을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힘을 거두 가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흔들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물질이 흩어지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력한 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힘자랑이 멈추는 순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우리의 손에 지어진 작은 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멈추고 내 힘이 빠진 그 빈자리야말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강함이 채워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두 그룹은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 길이를 합하면 20규빗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성전 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도 성전 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첫 번째 그룹의 날개 끝에 나머지 다른 쪽 날개가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 길이는 모두 20규빗이 되었습니다. 두 그룹은 본당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파란색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 그리고 값비싼 모시로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룹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는데 각 기둥의 높이는 35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 위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기둥머리가 놓여져 있었고 기둥머리를 장식할 둥근 사슬이 만들어져 기둥머리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또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둥근 사슬에 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한 기둥은 남쪽에 세웠고 다른 기둥은 북쪽에 세웠습니다. 남쪽의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솔로몬은 노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노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놋을 녹여서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빙 둘러가며 황소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놋을 녹여 그릇을 만들 때에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 놋그릇은 놋황소 12마리의 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만 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테두리 같기도 하고 나리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그릇은 물 3,000바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씻기 위한 물통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 물통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노그릇에 손을 씻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금 등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상도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또한 금 대접 100개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노스로 입혔습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노그릇은 성전 남쪽 남동향에 두었습니다. 후람은 솥과 부삽과 작은 그릇들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후람은 솔로몬 왕이 만들라고 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그릇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를 덮는 둥근 그물 둘과 둥근 그물을 두 줄로 장식한 노석류 400개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와 바다를 바치는 노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작은 그릇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온갖 접시들이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것은 모두 번쩍이는 노수로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숲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틀에 부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만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들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스의 무게가 모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 금으로도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금 제단과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차려놓는 금상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 등잔, 부젓가락과 순금 부집게, 순금잔, 순금 숟가락, 불 옮기는 접시, 그리고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과 성전 본당의 문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위해 바친 모든 것, 곧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가져와서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7월의 초막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궤와 회막과 그 안에 거룩한 물건들을 다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궤 자리 곧 성전 안의 지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는데 그 그룹의 날개는 궤를 놓아둔 곳 위에 펼쳐져 궤와 그 상자를 메는 채를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안의 지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는데 그 그룹의 날개는 궤를 놓아둔 곳 위에 펼쳐져 궤와 그 상자를 메는 채를 덮었습니다. 상자를 메는 채는 매우 길어서 지성소의 앞에서는 채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메는 채는

매우 길어서 지성소의 앞에서는 채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채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돌판 두 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런 뒤에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차례와 상관없이 몸을 깨끗이 한 뒤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가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과 형제들은 제단 동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모시옷을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나팔과 제금과 그 밖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몸을 돌려 그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예배할 성전을 어느 곳에다 지을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배받을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뜻은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은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성전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 앞에서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예전에 놋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솔로몬은 그 단을 바깥들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단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으신 신은 저 위 하늘에도 없고 저 아래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네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네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네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여기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의 제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맹세하면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이웃에게 고통을 준 것만큼 고통을 주시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싸움에서 졌을 때 주께 돌아와 주를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드리면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그것 때문에 주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드리고 주를 찬양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가 온갖 곡식을 갉아먹거나 주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들에게 무슨 병이 생기든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모든 백성이 고통과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이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늘 주를 따를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주의 크신 능력을 듣고 먼 땅에서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모든 땅의 백성이 주를 알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적과 싸우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이 이 성과 주를 예배하려고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주의 백성도 주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노하셔서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적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그 사로잡혀간 땕에서 주께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땅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눈으로 살펴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쉬실 곳으로 오십시오. 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궤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편히 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세우신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뉴스에서 가슴 먹먹한 사연을 봤는데요. 중국에 사는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두 살 때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찾은 이야기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20년이 넘죠. 아버지는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매 다녔습니다. 길에 뿌린 전단지만 8만 장이 넘고요. 아들 사진을 달고 달리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폐차시킨 그 오토바이 숫자가 벌써 자그마치 10대가 넘는다고 해요. 무려 50만 킬로미터, 지구를 12바퀴나 도는 거리를 달린 끝에 마침내 그 아들을 찾아서 끌어안고 오열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 먹먹하게 지켜봤는데요. 와, 50만 킬로미터요? 오토바이로 달린 이 50만 킬로미터.

아버지의 사랑에 그 거리겠죠.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이렇게 눈물겨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걸까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낙심할 때 주님은 20년, 24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 헤매십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아들 사진을 달고 비바람을 맞던 그 아버지의 애타는 눈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겠죠. 오늘 이 아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크룩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영어 찬양까지 아카펠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내고야만은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나타낸 이야기인데요. 오프닝에서 나눈 그 아버지의 20년이 넘는 그 세월처럼 우리 주님은 단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겠죠? 손경민의 충만, 그리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소프라노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고요. 어노인팅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실 우리 주님이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간절히 찾아 헤맨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 프레이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소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란 사실을 자랑할 순 없다.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군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할 거리가 아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멋지게 세워가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매 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808년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회장에는 하이든도 참석했는데요. 연주가 모두 끝난 후 사회자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청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든에게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깊은 신앙이 그로 하여금 대작을 작곡하게 한 영감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은 겸허한 신앙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의 성경 구절은 조금 길지만 걱정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예는 근심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벗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삶과 기도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염려들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한 화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속에 마을의 전경과 함께 마을 사람 한 명을 그려넣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인사를 그려넣을까, 이 마을의 귀염둥이를 그려넣을까 생각하던 중 결국 화가는 그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다니는 청소부를 그려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마을의 청소부에게 가서 모델이 되어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림 그릴 준비를 하며 청소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나타난 청소부를 본 화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심지어 옷도 허름한 옷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부의 모습은 화가가 그리려 하는 그림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가가 원했던 건 신사가 아니라 평소 마을을 열심히 청소하던 먼지를 뒤집어 쓴 청소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데요. 내 노력으로 많은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랑삼아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선 안 됩니다. 내가 만든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채우라 꼭꼭 눌러 넘치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는 잊을 수 없는 산들이 있습니다. 시내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그 갈보리 언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진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심으로써 당시 가나안의 우상 종교처럼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안 된다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번 허락하신 특별한 시험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같은 방식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리아산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자녀처럼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를 여전히 물으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성도가 지나야 하는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모리아산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쌓아온 일터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으며 건강이나 물질,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라. 그럴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같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정말 내 인생 괜찮을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해줍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드러내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이레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준비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후에도 내 내일, 나의 미래 똑같은 모습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신다. 내 자녀와 내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주신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필요하셔서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셨고 다 소유하셨고 능력도 그와 같습니다.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도 마음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본인 아브라함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장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픈, 또한 하나님보다 더 잃기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지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나의 우상, 나의 중독쯤 된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 존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라면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십니까? 그 존재와의 관계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속박을 당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며 끝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 그것 채웠는데 사실은 나중에 공허를 넘어서 피탄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집착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좋은데 이 자녀가 군대를 가건 일터에 이제 해외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 그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 때문에 왜 일찍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원망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라는 이 사실이 참 좋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만을 원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 그것보다 어떤 외적인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요.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원하는 만큼 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만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지 못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 존전에 봉사하는 것도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홀대하십니까? 폐기 처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외적인 우리의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백세의 아들, 귀한 야속의 아들 이삭보다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초해서 더욱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이르러 네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사흘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기적,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음성, 이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 안에는 또한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산을 오르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진행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레 준비하신다 이 동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모습도 포함하느냐, 인간은 준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깨나도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특별히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다 안다, 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걱정이지만 혼자 하면 그것이 염려이고 하나님과 같이 걱정하면 그것은 기도다. 왜 불안한 마음이 기도자에게는 없고 성도에게는 없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명령이 담대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두려워할 수

0: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습, 그것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참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즉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수풀에 한 순양이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순양은 그 순간 당연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 전개들을 보게 되면 그와 같지 않고 순종하며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90km의 그 거리, 그 시간을 하나님은 또한 염두에 두시면서 정확한 시간에 순양을 몰아서 그렇게 대신 죽게 하도록, 제물 되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앞서 일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시간을 절약해라, 부지런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때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은요,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호와 이레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정확하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순양을 보고 대신 제물로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을 적절하게 맞다 감탄을 바라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세 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산, 모세가 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신의 산이 있으며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멜산, 엘리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어진 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산이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셨기에 그 산이, 그 언덕이 구원의 봉오리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촉진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셔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철저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우리의 순종의 시간,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짧은 삶을 삽니다. 어떤 이는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삽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성도는 불과 한 세 번쯤 하나님 만날 때, 그리고 특별한 어떤 때, 그 그리고

0: 이 땅을 떠날 때 이 정도 하나님 이레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지요?
1: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일이라 확신합니다.
0: 천번 만번
1: 항상 하나님을 준비하신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확인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정말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거론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은 이삭 대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속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제물을 이와 같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장차 갈보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난산에서 보게 되면 갈보리 언덕과 모리아 산이 같이 보여집니다. 사실은 너무나 가까운 곳이고 같이 있는 그런 두 봉우리인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 봉우리를 장작을 지고 산을 올랐고 예수님은 똑같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리려 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실제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이 순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도 성공도 문제 해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복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아 누리나? 야, 되게 많이 받았다, 물질 받았다, 건강 받았다, 자녀 받았다, 이것, 이것, 이것, 이것. 그것도 좋지만 단 한 가지, 누구를 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나는 구원자를 모셨다. 이것을 확인하면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채우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물질을 떠올립니다. 부족한 통장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사업이 채워지고 내 계획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채워주신 것은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 자신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양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통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 채우시고 부수적으로 통장도 채울 수 있고 창고도 채울 수 있고 다른 이 땅의 것을

0: 채울 수 있지요.
1: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채우라 꽁꽁 눌러 넘치도록. 여러분 채우십시다. 꽁꽁 눌러 넘치도록 채우십시다. 은혜를 채우시고 믿음을 채우시고 소망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꽁꽁 눌러 넘치도록 주시는 참된 부요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러한 축복이 풍성하되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감동 주셨듯이 새벽의 제단에 금요 성령 집회에 혹은 골방에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순종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심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찬양의 식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도 주고 계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으로 만든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시편 찬양으로 영적으로 시원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끼시는 점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간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이 모아져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편 찬양으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목마른 사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139편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윙 짝. 한여름의 불청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좀 많아지죠. 모기요 모기. 조금의 틈이라도 보였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이 벌겋게 부어오른 살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여름 이불로 온몸 칭칭 감고 방어태세를 갖춘 적이 있다면 그래도 그날 밤은 좀 편히 잠에 드는 날이 아닐까